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마주마주 커피 트렌드가 생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7월 29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한규철의 미량 머슴 아리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요. 이런 날씨엔 출근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새벽부터 농사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잠깐 그늘 속에서 쉬시고요.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출근하느라 지치신 분들도 지금부터 러브레터와 잠시 숨 돌리는 시간 가져보세요. 5062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는 선학동마트에서 배달이라는 60대 기사입니다. 여름에는 배달이 수박과 생수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 땀에 절여져 더운 날에는 여벌의 옷을 챙겨 다닙니다. 그래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오히려 5062님

받고 기운이 나는데요. 아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벌 옷 갈아입으시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와, 행복하다고 하신 5062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4803님 현철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임재선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우리 남편은 딴 건 별로 장점이 없는데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 요거 하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반찬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 제가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줍니다. 오늘도 반찬 없어서 대충 남은 밥에 참기름 넣고 열무김치만 넣고 비벼줬는데 너무 맛있대요. 이럴 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결혼 29년 차입니다. 임재선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아이 그리고 뭐든 밥상은 매일 건너뛸 수 없는 그런 그 차린 거 마주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투정 안 하는 거 참 임재선님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음식 솜씨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드시죠. 네, 결혼 29년 차 임재선 주부 멋지십니다. 아 그나저나 저도 참기름 넣고 열무김치 넣고 밥 비벼먹고 싶네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신미숙님께서는요. 사랑하는 현미언니 우 여긴 대전이에요. 우리 회사는 프레스 작업하는 회사라 더워도 너무 더워요. 제주도에서 수선집 하는 내 친구 기월이도 러브레터 듣고 있을 거예요. 기월이도 화이팅 나도 화이팅 아이스 커피 주세요 이러면서 하트를 막 보내주셨는데 신미숙님 이거 애교 이거 장난 아닌데요. 어허 아무리 더워도 신미숙님 이렇게 애교에 아주 이 살살 녹습니다. 이 아이스 커피 주대요 하셨는데 드려야죠. 시원한 아이스 커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애교로 아유, 감사합니다. 정재훈님 도시 아이들의 소설 속의 연인 신청곡 주셨어요. 7831님 현숙의 사랑은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박영란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봄 화장실 문턱에 발가락을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좋아하던 수영을 석 달이나 쉬어야 했지요. 그땐 생각했습니다. 그래,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수영을 못하는 동안 평소 미뤄두었던 눈썹 문신을 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한 달 뒤 리터치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예약 전화를 걸었지만 원장님은 출산을 앞두고 조산기미가 있어서 당분간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리터치를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눈썹 문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저는 아쉬움 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불만 갖지 말고 지내자.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지난 19일 딸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쉬고 싶었던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도착 첫날부터 일이 생겼습니다. 렌터카가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했고요. 결국 겨우겨우 후진으로 빠져나왔지만 렌터카 차량이 손상되어 면책금 최고액인 5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선 더 이상 보험 가입이나 다른 차량 대여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결국 저희 가족들은 남은 여행을 뚜벅이로 다녀야 했지요.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니까 애써 웃으며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아주 조금 앞으로 밀리면서 쿵도 아니고 꿍 하는 정말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뒷목을 잡고 내리더니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눈에 띄는 스크래치 하나 없었지만 가해자인 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요. 결국 1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어 안심했어요. 하지만 다시 직장으로 가는 길 갑자기 상대 운전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목도 허리도 다리도 모두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이런저런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출근하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즘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힘들다기보다는 계속 자잘한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은 조금 버거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이 또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보고요. 모든 것이 무사태평한 날이 조금 더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창원의 박영란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 유난히 뭔가 짜잘짜잘하고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자꾸 생길 때가 있죠.

연이어서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르신들은 아홉수다, 삼재여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요. 나는 왜 하는 곳마다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연히 한꺼번에 좀 몰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봄부터 이번 여름까지 이런저런 일들 미리 다 겪어놨으니까요. 앞으로 하반기엔 무사무탈 순탄한 날들만 쭉 이어질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박영란님에게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혜진님, 이치현의 미래 신청곡 주셨고, 윤상철님께서는 수아진의 새벽 아침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1434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던 동생이 결혼을 하더니 44세에 드디어 돌잔치를 합니다. 아, 첫 조카여서 그런지 봐도 봐도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태은이 첫 돌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네, 요즘 참 아이들 보기 좀 보는 게 참 힘들죠.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1434님 얼마나 아유 집안에 꽃입니다. 첫돌 축하해요.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2439님 박상규의 조약돌 청해 주셨고, 임태식님 이나미의 울고 싶어라 청해 주셨어요. 우후. 네, 같이 들을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진미령의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이 마무리되면서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극심한 정체는 아니지만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목적지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삼패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또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능해 부근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쪽으로 북김제 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트레일러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이연경의 사랑 안 할래 함께 들었는데요. 799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강연식님께서는 사연 주셨고요. 갑자기 옛날에 이런 여름에 아내가 등목해 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마당에서 등목 한번 해줄래?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귀찮게 뭔 소리야? 그리고 당신 엎드려 뻗쳐할 기운이나 있어? 그 소리에 자신감이 떨어져? 그냥 샤워만 했네요. 체력이 아쉽습니다. 아 잠깐만요 강현식님, 이 등목하려면 엎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게 체력이 필요한 거였을까요? 어머, 네, 방송 끝나고 저 한번 등목 자세 취해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새삼스럽네요. 등목했던 기억. 아, 그래요. 강현식님. 아,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찬물로 샤워하는 거 참 시원하죠. 생각만 해도 좀 시원한데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정다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지루한 더위 잊을 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시달리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흔들린 만큼, 시달린 만큼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상처. 상처를 믿고 마음 놓고 새들이 집을 짓는다. 상처를 믿고 꽃들이 밝게 마을을 이룬다. 큰 상처일수록 큰 안식처가 된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 시절의 기행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요, 박두순 시인의 상처 함께 했는데요. 큰 나무들이 상처가 많을수록 그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계절들을 이기고 버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처 입으면서도 매서운 눈보라와 폭우와 바람을 모두 이겨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나무는 그만큼 강인하고 새들과 꽃들은 그런 나무를 더 믿을 수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생 한번 안 겪은 사람 왠지 믿었지 않고요. 이런저런 시련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참 든든합니다. 송은희님, 양하영의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청해 주셨고요. 3562님의 신청곡은 석지훈의 당신은 나의 운명이고요. 1883님께서는 김준장우의 사랑하니까 신청해 주셨고, 문소영님, 1329님께서는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618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첫 인사드립니다. 딸내미가 시험 준비 중인데 시험이 한 달도 안 남다 보니 딸아이가 예전에 고3 시절이나 재수 때도 하지 않았던 짜증을 너무 많이 내네요. 한마디 했다간 서로 마음만 다칠까봐 혼자 조용히 나와 절에 다녀왔어요. 산 모기한테 헌혈하고 땀 범벅이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새삼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 따님이 어떤 시험을 치르시는지, 아이고 참 지금 예민할 때군요. 부디 한 달 후에 있을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아, 6187님 곁에서 지켜보느라 참 네, 애 같아죠. 절에 가셔서 불공 많이 들이셨어요. 합격 저도 기원합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성경미님께서는요. 초복 중복이 지나도 자식들한테 아무런 전화 한 통 안 와서 내심 섭섭했어요. 딴 집은 자식들이 삼계탕도 보내준다던데 이놈들 잘못 키웠구나 싶었는데요. 오늘 전화 와서 초복 중복에 못 챙겨서 미안하다면서 딸아이가 20만 원, 아들 녀석이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몸에 좋은 거 남편이랑 사 먹으라고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돈을 주니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남편이랑 오리고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크크. 잘하셨어요. 네, 때돼서 이렇게 자식들이 뭐 좀 챙겨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들도 바빠서 못 챙기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아유 자제분들 훌륭한데요. 오늘 오리고기 맛있게 드세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8904님 문주란의 낙조 청해 주셨어요. 안희경님께서는 진해성의 바람 곡에 신청곡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가수 유승엽 씨는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다른 가수들에게 많이 주었고요. 그 노래들이 승승장구 히트하면서 가수 유승엽보다 작사가와 작곡가 유승엽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유승엽 씨가 작사, 작곡해서 히트한 노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은아 씨의 밤차와 겨울장미, 윤승희 씨의 제비처럼, 심수봉 씨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손현주 씨가 드라마에서 불렀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에도 유승엽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진미령 씨의 하얀 민들레, 김연숙 씨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는 유승엽 씨가 작곡해서 사랑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뮤지컬과 TV 다큐멘터리 배경음악 등등 정말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노래를 작곡한 유승엽 씨인데요. 이런 유승엽 씨가 맨 처음 가수로 데뷔한 노래가 바로 1975년에 발표한 슬픈 노래는 싫어요 입니다. 유승엽 씨의 자작곡이자 데뷔곡이었던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이창호 감독의 영화 너 또한 별이 되어의 삽입곡으로 사용됐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노래는 금지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래가 금지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왜 자꾸 슬픈 노래를 계속 불러달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비관적으로 이끈다. 이렇게 억지에 가까운 이유로 노래가 금지돼버리자 음반사에선 노래가 아깝다면서 가사를 바꾸자고 제안했고요. 결국 원래는 우리들의 슬픈 노래를 잊지 말자라는 가사가 우리들의 슬픈 노래를 이제는 잊어요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개사돼서 발표됩니다. 하지만 유승엽 씨는 바꾼 가사로는 노래를 부를 기분이 들지 않았고요. 결국 스스로 가수의 길을 접고 대신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가수들에게 곡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유승엽 씨의 데뷔곡이자 은퇴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곡은 이후 오정선 씨, 김란영 씨, 김세환 씨 등등 많은 가수들이 불렀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늘은 유승엽 씨가 작사 작곡했던 데뷔곡이자 은퇴곡이었던 슬픈 노래는 싫어요.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최순기님 사연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최순기입니다. 장모님 송행자 여사님의 86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족을 품어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장모님께 맞사위로서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현미 씨의 옥구슬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송행자 여사님 86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축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장모님께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아, 오, 그래요. 송행자 여사님 86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맞사위가 아주 아주 효자이시네요. 그래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최순기님, 장모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유창수님, 원미연의 위로해 주세요. 신청곡 주셨는데요. 지금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7월 29일 수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영탁의 이불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냉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매송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더 가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도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9070님이 주셨습니다. 초1 딸이요. 지 방학 동안 호텔에서 살자고 하는데 돈 많은가 봐요. 아이고 부럽다. 누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죠. 누가 호텔 데려갔어요? 내가 데려갔죠. 조용히 입막음도 내 손에서 해보시고요. 그래도 애나 어른이나 꿈은 제외 아닙니까? 복권 당첨, 세계 평화, 호텔 살이 기원하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QWER의 노래예요. 대관람차.

김장환님이 주셨어요. 예, 현우 형이 예 후배 가수라고 바다의 왕자 들어줬다. 예, 저도 들어오면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예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아, 김영님님도 똑같은 얘기였고 우리 초딩은 여름방학에 미국 놀러 가자고 하던데 저 몰래 복권 딱좀 됐나 봐요라고. 아, 비쌉니다. 예, 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비싸가지고 미국 가기 힘들 거예요. 비자도 그렇고. 이주원님, 예, 꿈은 스케일 크게. 저도 50 되기 전에 에티오피아 꼭 가보려고요. 라고. 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고생하는 거 보셨군요. 예, 예. 글쎄요, 이렇게 딱히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예. 해볼만은 한데, 예,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했던 코스 들어가면 많이 힘들고, 예, 좀 편하게 가시면은 갈만하죠. 예, 굉장히 좋은 나라니까. 저희랑 따로 사지 마세요. 되게 힘듭니다. 예. 아, 4489님, 올여름 시원하다 했더니 입방정 떨었나 봐요. 더워도 너무너무 더워서 의욕이 안 생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름이 또 더워야 돼요. 그래야 곡식도 잘 익고, 예, 예. 그러니까 여름이 더워야지 추면 더 이상한 거죠. 예, 근데 너무 더운 건데. 자, 그래도 좀, 더위 좀 피해 입지 않도록, 예, 각별히 좀 건강, 예, 특히 물놀이 조심하세요, 물놀이. 예, 매번 물놀이 우리가 조심하는데 꼭 이렇게 좀 인명사고가 납니다. 예, 좀 맹신하지 마시고 까불지 마시고, 이렇게 괜히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괜히 막 저 수영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한 곳,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생명은 정말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이니까, 예, 항상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일부는 명수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각종 짜잘한 고민들 제가 단칼에 해결해 드리고요. 맞춤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자, 그 2부에서는 저희가 저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대신에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30년째 스터디셀러 쿨입니다. 쿨. 여름하면 쿨의 노래와 또 바다의 왕자. 예, 막 다투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쿨의 히트곡 5곡을 준비를 했어요. 번호를 고른 후에 뒷소절을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치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 치킨 노래방이에요. 나 노래방에서 쿨 노래 모든 노래 꿰차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쿨 노래는 나다. 쿨은 내 거다. 예, 쿨은 내가 다 메모리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명수 초이스 여러분들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예, 아, 대쪽 같은 예능 외길 34년 박명수가 단칼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초이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님 주셨어요. 40... 아, 미안합니다. 40대 남자입니다. 예. 아, 3대 장발 미남 원빈, 김지훈, 이무일씨 따라서 저도 장발을 해보고 싶은데 머리 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머리 길러볼까요 말까요? 40인데 머리를 길러서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뭐 헤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머리 길고 다니면 저 사람은 뭔가 뭐 이렇게 좀 뭐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보통 그 뭐 장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반 분이 편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 근데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구태여 장발을 날도 더운데 장발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 숱도 없다면서요. 머리 저 숱이 이기잖아요. 예, 머리를 기르게 되면 묶게 됩니다. 뒤에를 이렇게. 그러면서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기르는 게 어떨까. 차라리 탈모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라도 늦게 약 먹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호박씨 기름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일주일 정도 넘었는데 머리 안에 두피가 깨끗해졌어요. 아, 이거는 샴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직은 완전 강추는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지켜볼 텐데.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숱이 예. 빠지게 되니까 예. 지금부터는 머리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에는 결국은 이제 콜라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 저희 있죠. 콜라겐. 예. 콜라겐 세트 선물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콜라겐이 없으면 있어요?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두 개 중에 하나로 예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은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콩도 먹는 것처럼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세차를 한 달째 미루고 있었더니 차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세차를 할까요 말까요? 권현진님. 권현진님, 주말에 비 오는데 뭐 들러 갑니까? 예,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예, 하지 마세요. 예. 비 오는데 왜요? 예,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저 좀 하루 이틀 있다가 비 이제 끝나고 장마가 거의 끝날 때쯤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와 관련된, 어떤 게 좀 비. 비하고 관련된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가, 결국 물이잖아요, 물. 물이죠. 물 숫자가 들어가는 거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소수 교환권. 자, 선물이 저희가 79가지가 있습니다. 1201님, 처제가 작은 네일 가게를 연다는데 개업 선물로 공기청정기 사줄까요? 무풍 선풍기 사줄까요? 아, 무풍 선풍기보다는 예 사계절 쓸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아, 뭔가 좀 그 공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공기만 걸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물도 걸러야 되잖아.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없는 선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서보영님, 방학이라 조카가 집에 온다는데 피규어 들어있는 장을 잠글까요? 가구하고 냅둘까요? 잠궈야죠. 당연히 잠궈야죠. 예. 잠궈야죠. 그거, 피규어라는 게 그게 뭐, 고가도 있고 뭐 저가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모아온 내 취미인데 아이가 와가지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 부러지거나 떨어뜨려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하더라도 그냥 아이 쇼핑하게 눈으로만 볼 수 있게 잠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그는 게 잠근다인 거죠. 잠근다. 예, 된장 세트, 된장 간장 세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 되죠? 말이 되지 안 되지 않죠? 예, 장그니까 아, 장 된장 간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장하고 된장이 따로 있나? 예. 간장을 두 개를 넣었네요, 여기다가. 예. 자. 그리고, 김진희 님이 주셨어요. 방학이라서 맨날 늦게 일어나는 고3 딸.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더라도 깨울까요? 수능 망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냅둘까요? 아니, 당연히 깨워야죠, 지금. 예. 그거 지금 고3이면 지금 정신 바짝 지금 얼마 안, 수시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수능도 이제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저 어떻게든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깨가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예, 깨가 사골곰탕에 들어가죠. 뿌릴 수 있죠. 사골곰탕에 안 맞나? 사골곰탕에는 깨를 안 넣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좀 깨라. 예, 확 좀 깨라 하려면은 깨려면은 조금 톡 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홍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톡 쏘라고 깨라고 홍어 무침 세트, 홍어 무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깨라, 좀 깨. 정신 좀 차리고. 오성민님, 빙수를 좋아하는데 요즘 빙수 값이 너무 비쌉니다. 가정용 빙수기 살까요, 말까요? 사지 마세요. 예, 그거 사면은 몇 번 해먹지도 않습니다. 진짜 안 해먹어요. 예, 예. 한 두 번 하다 말아요. 저희가 대신에 망고 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있어. 모든 게 다 있어. 예. 고유다님, 여름휴가 가족템으로 선글라스 맞추기로 했는데 아빠가 자기는 싫대요. 이게 진짜 싫다는 걸까요? 아빠 거 빼고 살까요? 그래도 살까요? 아, 근데 가족템으로 선글라스를 맞춰서 쓰거나 하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쓰더라도 아빠의 취향에 맞는 거로 아빠가 사게 해야지. 왜 그걸 맞춥니까? 그러니까 맞춘다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다 선글라스 하나씩 사서 끼자는 거죠. 아빠도 선글라스 있기면 있으면 좋겠죠. 아빠도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죠. 근데 아빠가 돈 아까우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맞춘다는 얘기가 뭐 똑같은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하나씩 사서 쓰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막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선글라스, 예. 자, 아빠 것도 사서 예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글라스 햇볕과 관련이죠. 햇볕과. 자, 햇볕, 자외선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 노화가 옵니다. 노화 와요, 안 와요? 오죠? 예, 노화가 옵니다. 그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피로 회복 발패치, 피로 회복 발패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송림님이 주셨습니다. 깔끔쟁이 친구 집에 가면 돌돌이 들고 쫓아다니고 발 씻고 실례하신다고 잔소리하고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묶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다음에 또 오래요. 갈까요 말까요? 귀찮은데 뭐로 갑니까? 뭐 갈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예, 뭐 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뭐 돌아다니면서 막 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 돌돌이 들고 자꾸 다닌다잖아요. 돌돌이 들고 그럼 좋아요? 예? 돌돌이. 자, 돌돌이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돌돌이. 예, 계속 뭔가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지구처럼 계속 이렇게 돌고, 뭔가 좀 이렇게 돌돌이 계속 이렇게 돈다는 건데, 돈다는 거는 이제 동글동글한 게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글동글한 게?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있네요. 예, 콩. 콩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어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영님 주셨습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는데 선물로 현금 드릴까요? 5성급 호캉스 보내드릴까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이. 예, 현금을 주셔야죠. 뭐 달라고 호캉스 뭐로 갑니까? 예. 야, 방에만 냅두고 수영장만 있으려면 여기 뭐 들어왔냐? 집에 집구석에 앉아있지. 부모님도 100% 그래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방송국에서 현금은 못 드리고 저희가 배달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싸이의 노래입니다. That.

자, 싸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수 초이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점례님, 신랑이 제 나이를 자꾸 한 살 올려서 말합니다. 57세인데 58세라고요. 정쟁해 줄까요? 조용히 용돈을 깎을까요? 예, 용돈을 깎으면 바로, 예, 55세 됩니다. 예, 바로 깎으세요. 예, 용돈. 자, 용돈과 관련된, 예, 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돈. 예, 용은 우리의 또 그, 아, 하늘 드래곤. 그죠? 예, 지 드래곤. 자, 지 드래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지자 들어가는, 아, 편의점 있죠? 예, 지. 예, 그래서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죄송합니다. 예,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아, 그 편의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예, 뭐 확률적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지 들어간 편의점 상품권, 예, 아, 용과 관련됐으니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님, 이번 주 금요일 연차인데, 친정 엄마가 고추 따야 한대요. 연차인 거 비밀로 하고, 혼자 여행 갈까요? 그래도 고추 따러 갈까요? 고추 따로 가야죠. 예, 엄마 저 그 땡볕에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엄마 혼자 이러다가 땡볕에 쓰러지면 여행 가서 그 행복하겠어? 예, 그거 아니죠. 힘들 때 가서 좀 도와드리고 해야죠. 예, 부모님과 관련된, 예, 선물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어,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예, 자, 부모님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냐면, 야, 뭘 어디 가냐, 그냥 저, 어? 소고기 썰어놓고 그냥 국이나 한 그릇 끓여서 먹으면 되지 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거리용 한우가 제일 좋습니다. 예, 선물 중에 용돈하고 한우 고기 사다 드리면 제일 좋아해. 국거리용 한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손종환님, 아내가 더위 먹었는지 용돈을 두 번 보냈습니다. 돌려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예, 모른 척 해야죠. 그걸 왜 줍니까? 예, 모른 척 하고, 예, 나도 몰랐다 하면 되죠. 어, 아니 뭐 그쪽만 더위 먹었어? 나도 더위 먹었어. 나도 몰랐어.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예, 몰랐다고 그냥 이렇게 시치미 뚝 떼시면 되겠습니다. 시치미와 관련된 선물.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치미. 예, 시치미 이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말도, 시치미 뚝 뗀다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혼자 있어야 되죠. 혼자 있으면 뭐 하라죠? 스마트폰만 보게 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도서상품권. 책 읽으세요. 도서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힘들다 이거 애드립으로 하기 진짜 힘들어.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미라님이 주셨어. 남편이 아이의 담력을 키우겠다고 밤마다 굳이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게 뭐야? 걱정돼서 몰래 미행 가요? 정말 왜 이럴까요? 예,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말릴까요, 말까요? 아이한테 왜 밤에 심부름을 시키게?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이한테 저기 뭐야? 담력을 키우게 그럼 뭐 공동묘지를 가든지 뭐 이렇게 좀 허름한 공장에 들어가서 뭘 찾아오는 뭐 그런 게임을 해야지. 아니 심부름 시키는 게 우리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백주대낮에 뭐 낮이나 밤이나 마찬가지지만 심부름 시키는 거는 귀찮으니까 그거 시킨 거지 애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좀 부부싸움을 좀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예 말린다 우리가 말린다. 자 이제 뛰어다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렇죠 뛰어다니는 말이죠 예 말 말이 저 많으면 말이 뭘 끌고 다니죠 마차 끌고 다니죠 쌍화차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나 못하겠다 힘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애드립을 몇 개나 돼. 자 쌍화차 예, 말이 끄는 차가 마차 우리가 먹는 차가 쌍화차 쌍화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나 이거 정말 자 박미아님이 주셨어요. 이번에 또 이름이 미아야. 박미아님 이쁘네요. 6살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소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부를까요 아니면 새로 지어줄까요? 글쎄요 강아지가 그걸 알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름 붙이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아무튼 저 새로 지어준다. 예.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예. 뭘 지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지어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뭔가 어떤 틀을 만드는 거 1층, 2층, 3층 이렇게 저 만들잖아요. 보통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게 1층, 2층 쌓는 게 뭐죠?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 한돈 케이크. 한돈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못하겠다. 이제는 안 나와. 자, 그리고요. 자, 이선의인님이 주셨습니다. 키가 작아서 신발에 깔창을 깔아볼까요? 3cm 넣을까요? 5cm 넣을까요? 아유, 5cm 넣었다가 괜히 삐끗하면 무릎 나가니까 3cm만, 예. 3cm만 넣기 바라겠습니다. 예. 3cm와 관련된 선물 뭐가 있을까요? 3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3자가 들어가는 게. 자, 삼삼하다 삼겹살. 삼겹살. 저희 삼겹살 있나요? 삼겹살. 삼겹살 있습니까? 삼겹살 잠깐 볼게요. 예, 3자와 관련된 삼푸. 그래, 그러면 삼겹살 없으니까 삼푸와 헤어 마스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삼푸와 헤어 마스크 드릴게요. 힘들어 못하겠다. 자, 2부에서, 도전 치킨 노래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매일 오전 11시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두 채널 전국방송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언제나 들어도 즐거운 라디오 KBS 쿨 FM. 끝까지 함께해요. 채널 고정.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일은 바쁜데 노래방 갈 시간은 없고 치킨은 먹고 싶은데 내 돈 쓰기 싫을 때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름의 정석, 여름의 전설, 여름의 교과서, 바로 쿨입니다. 쿨. 예, 제가 쿨 멤버들이랑도 워낙 친하고 너무너무 저 좋은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 특히 저는 저 우리 유리 양이나 성수형이랑도 친하고 재훈이랑도 재훈이랑은 잘은 모른다. 예, 그냥 몇 번 봤지. 근데 재훈이도 사람 너무 좋다고. 예, 우리 저 연예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도 진짜 여름하면 쿨해요. 그죠? 이름 그대로. 바다의 왕자하고 쌍벽을 이루지만, 아직까지 노래방에서는 압도적으로 바다의 왕자가 1위다. 예,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거짓말 할 바에는 그냥 때려칩니다. 예,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압도적인 1등이 나는 거, 행사 관계자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쿨의 히트곡이 적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가수만. 예, 오늘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나?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애상, 뭐, 작은 기다림 뭐 등등. 예, 많이 있어요. 그죠? 애상은, 그러니까. 알잖아 너를 이토록. 여기까지 하면 다음이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딱 거기까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치킨 바로 딩동댕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노래가 나갈지 몰라요. 근데 쿨의 히트곡 중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하면 바로 나다. 예, 쿨의 어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쿨의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바다의 왕자 하나 있는데 쿨은 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 거야? 맥주와 땅콩.

0: 자, 맥주와 땅콩 듣고 왔고요. 예, 여러분들의 도전 이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하시면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0: 아, 기분이 좋으세요?
1: 아유, 통화 연결돼서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 아, 저 목동 사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0: 예, 예. 나이 목소리 들어봤더니 좀 젊으신데 이 시간에 뭐 직장에 계신 거예요? 뭐 어디 계신 거예요?
1: 네, 자영업자라 다른데 다 휴가여가지고.
0: 아, 네네. 네,
1: 사무실 정리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뭐 휴가는 안 가십니까?
1: 네, 휴가는 애가 중학생이어가지고.
0: 네.
1: 어디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어, 애가 중학, 못 갈 것 같습니다.
0: 애가 중학생이니까 가야죠.
1: 아, 중2병이어가지고.
0: 예, 예. 데리고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좋은 추억 만들지. 저 고등학교 때 더 안 간다고, 그게.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아무튼 집안 또 사정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쿨 노래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합니다.
0: 해변의 여인 아래, 해변의 여인?
1: 아, 아니죠.
0: 이게 뭐야, 이 여름에. 그 다음은?
1: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버려.
0: 목소리가 이재훈이랑 비슷하네.
1: 네, 그래서 이재훈이라고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다음은요?
1: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0: 좋아, 좋아. 오, 잘하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1: 네.
0: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1: 1번.
0: 아루아 큐큐. 그 다음은요?
1: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아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0: 좋은데, 그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는데, 글자 하나가 발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갑니다.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부터 큐.
1: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가는 말이 아냐.
0: 예. 정답. 예, 아까 아는 말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아는 말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하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진짜 잘하시네. 오, 예, 예. 자, 좋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어우.
1: 네.
0: 야, 어떻게든 틀리게 할 때 하는 잘했네. 아는으로 들었거든. 아는 말이 아니야. 이걸 들었거든. 아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박명수예요. 반갑습니다.
2: 네, 명수빠 안녕하세요.
0: 예, 저 많이 좋아하세요?
2: 네, 사랑합니다.
0: 얼마까지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2: 네.
0: 얼마까지 빌려줄? 저는 그렇게 그걸로 따지고 얼마까지 빌려줄 거예요?
2: 아들이죠. 다 드릴 수 있어요.
0: 뭘 다 드려?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아, 저 안녕.
2: 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0: 얼마 있는데요?
2: 저 없어요.
0: 장난해요 지금? 지금 장난해요? 자, 그러면은 쿨 노래 좋아하세요?
2: 네, 저 고1 때부터 팬이었어요.
0: 어, 쿨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2: 재훈이 오빠요.
0: 재훈이 오빠?
2: 네, 쿨 사랑해요.
0: 노래, 솔직히 쿨 노래도 인기가 있지만 박명수의 바다병자가 요새 더 인기 많은 거 알죠?
2: 아, 그래, 그런가요?
0: 아니, 어, 별로 확 다운되네. 좋습니다. 그거
2: 뭐... 너무 떨려요, 오빠. 저 청취자들 막 떨고 그러면 왜 저래 이랬는데 너무 예, 떨리네요. 예.
0: 근데 왜 떨어요? 이걸로 뭐 팔자 고치려고 그래요?
2: 아니 모르겠어요. 전화 오자마자 막 손이 떨려가지고.
0: 아니 뭐 이거 하면 뭐 복권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의 추억이에요. 떨지 마세요.
2: 그렇죠. 그런데 너무 떨리네요.
0: 아니 이거 떨지 말라니까요. 이거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전화 와서 저희랑 같이 네. 일하실래요? 아니면 혹시 이런 거 안 해요? 전혀. 편하게 해요. 편하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2: 네.
0: 어, 편하게 해요. 이걸로 팔자 고치는 거 아니니까.
2: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이제 떨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2: 네.
0: 어, 이걸로 뭐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추억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자, 쿨 노래 좋아하시죠?
2: 네, 좋아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막. 아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0: 자, 연습을 해볼게요. 애상. 네.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다음은요?
1: 사랑하며 기다린 날이.
0: 그 다음.
1: 뭐가 그리 바쁜지.
0: 그렇지, 그렇지.
1: 너무 보기 힘들어.
0: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네. 아셨죠?
1: 네.
0: 자, 예. 어, 이게 뭐야 이 여름에. 그 다음 뭐예요?
2: 방 안에 만쳐봐.
0: 오케이 좋아요. 2, 3, 4, 5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2: 3번.
0: 3번 올포유.

0: 명수 오빠 사랑하고 그래야지. 재윤 오빠 사랑.
1: 재윤 오빠.
0: 잘하네. 어 잘하시네.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노래 시키는 건데.
1: 너무
0: 잘해요.
1: 너무 다행이다.
0: 아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저희가
1: 네, 감사합니다.
0: 치킨 지금 튀기고 있으니까 바로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자 이제 다음 분도 모시겠어요. 오늘 100% 성공인데 다 자 다음 분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데 본인 소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2: 네 저기 별내동 사는 정원식입니다.
0: 어떤 일 하시는데요?
2: 저 지금 퀵 배달하고 있습니다.
0: 퀵이요?
2: 네.
0: 어 안 더워요? 더운데 오토바이를 하시는 거예요? 뭘로
2: 하세요? 차로 하죠 차로.
0: 아이고 그럼 지금 어떻게 차 좀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2: 네.
0: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2: 아닙니다.
0: 예,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요.
2: 네.
0: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쿨 노래 좋아하세요?
2: 아 좋아하는데요. 네.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0: 예. 앞에 분들이 너무 잘했으니까 뒤에 분이 못 하시면 되죠.
2: 제가 그러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 네네.
0: 자,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그 다음은요?
2: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0: 그 다음은요?
2: 뭐가 그리 이것만 연습했는데 큰일 났네.
0: 그것만 연습했어요?
2: 네.
0: 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뭐. 2, 4, 5번 중에 골라주세요.
2: 5번 하겠습니다.
0: 운명! 다음이요!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안 하는데?
0: 3
2: 1, 2, 3, 4 아... 아, 죄송합니다.
0: 아쉽네요.
2: 아, 괜찮습니다.
0: 그,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려볼게요. 음악 다시 한번 주세요. 예.
2: 아, 그건 못하겠어요.
0: 뭐, 따라 불러, 따라 불러주세요.
2: 순간 내 뒤에 일어나서,
0: 어디를, 왜 일어나요? 아, 한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2: 네. 아, 이상형밖에 모르겠네요.
0: 근데 뭐 다 한다고 전화하셨어요.
2: 네, 죄송합니다.
0: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 이거 좀 그냥 드리기도 뭐하고 우리가
2: 알겠습니다.
0: 빙수 아, 진짜

0: 괜찮아요?
1: 네, 괜찮습니다.
0: 빙수 쿠폰 주려고 그랬는데요?
1: 아, 그럼 좋죠.
0: 뭐야, 그게? 괜찮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 사람이. 예.
1: 아,
0: 예. 빙수 쿠폰 하나, 빙수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1: 건강하시죠?
0: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셨어요.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한 분 더.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시죠.
2: 네, 경기도에 사는 벽타는 직장인 김도희입니다.
0: 벽타는 직장인은 뭐예요?
2: 아, 네.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서요.
0: 아, 그래요? 예, 취미로?
2: 네네.
0: 예, 예. 그,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2: 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쾌감, 그게 정말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예.
2: 네네.
0: 그게 어디에 힘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걸 하려면 손에 힘이 좀 커야 됩니까? 어디에 힘이 커야 돼요?
2: 손의 힘이 좋으면 가장, 아주 좋긴 한데
0: 예.
2: 어, 다리의 힘도 좋아야 되고요. 아, 전신을 쓰는 운동이라 전신이다. 네.
0: 전신 운동이구나.
2: 그렇습니다.
0: 전혀 살찌진 않았겠네요. 그죠?
2: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그렇군요.
2: 아주 날렵합니다.
0: 아주 날렵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불러볼 텐데 예
2: 네네.
0: 이제 2번하고 4번이 남았어요.
2: 아 예, 네네. 예.
0: 쿨의 노래 다 좋아하세요?
2: 네 다 좋아해요.
0: 그래요? 예.
2: 네, 노래방 가면은 무조건 쿨 노래로. 네.
0: 예, 그러면
2: 분위기를 띄우자.
0: 그러면 저 Could you love me so? Could you love me so? 그다음 뭐예요? You're my

0: 마리아야.
1: 오,
0: 난 떠나지 않아.
1: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0: 네, 변하지 않아. 네,
1: 떠,
0: 네.
1: 떠나지 않아, 아니고. 떠나고 싶어요? 네, 네.
0: 어, 떠나야죠, 이제 휴가. 어,
1: 자, 아니. 자, 좋아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은데. 아, 네. 자, 2번하고 4번 중에서 노래 골라주세요.
0: 아, 2번.
1: 2번, 해빈의 주세요. 빨리 떠나자. 큐!
0: 야야야야, 바다로. 그 다음에 뭐지?
1: 빨리, 빨리, 빨리!
0: 어, 해변의 네,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1: 자, 그, 그, 그. 아,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준비했는데.
1: 예,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하세요? 예, 저희.
0: 아.
1: 자, 따라 불러보세요. 원곡 보내드릴게요. 따라 불러보세요.

0: 아이고. 아니야.
1: 아니에요. 이제 아니 끝났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쉬워서 어떡해요?
0: 아쉽다.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네.
1: 예, 좋은 축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저희가
0: 알겠습니다.
1: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쓱딱 꼽착.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디세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예, 놀란 감독은 저하고 저기 동갑이래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저 참가자분들 너무 재밌었다고 박혜령님, 예, 4996님, 황윤정님, 예, 쿨 노래 시원하네요 라고 7899님 보내주셨고, 예, 명수홍 노래도 한번 하자고. 저도 히트곡이 한 다섯 곡은 되니까 말은 되네. 냉면, 바다의 왕자, 레옹, 뭐지 또? 바람났어, 그 다음에 바보에게 바보가 있네, 다섯 개. 에이, 근데 나는 내가 혼자 한 게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것도 뭐 상관없잖아.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예, 해봅시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 하니까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참여 좀 많이 해주세요. 영화 오디세이 그 OST 중에서 렛츠고 홈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출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혼잡 구간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2시간 정도 운전했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에서 서종 사이와 또 조양에서 동산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군포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보면 그곳은 풍경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죠. 좁은 골목을 한참 걷다 보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광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죠. 큰 미술관도 그래요. 뻥 뚫린 공간에 작품을 쭉 모아두지 않습니다. 복도를 거쳐 코너를 돌아 계속 이동하게끔 동선이 짜여져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탐색 본능이라는 게 있다네요.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직접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도 있어요. 쉽게 드러나는 걸 시시해하면서도 복잡한 건 또 귀찮아합니다. 재미있는 걸 찾으면서 재미만 있으면 아쉽다고 하고, 보물찾기 좋아하면서 길을 잃는 건 두려워하죠. 이렇게 까탈스러우니 사는 게 피곤할 수밖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당연히 피곤할 예정입니다.

0: 역시 락 음악은 여름에 어울려요. 홍영미 씨가 백두산 유현상 오빠인 줄. 유영혁 씨는 안녕하세요. 첫 곡 제목이 딱 지금 백디 모습이네요. 검은 옷 입은 백디. Back in Black. 예, 호주의 락밴드죠. AC/DC의 Back in Black. 오늘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나는 첫 곡이었습니다. 전기 용어죠. 교류직류 AC/DC. 나 검은 옷을 입고 다시 돌아왔거든. 나 여전히 강해. 누구도 날 막을 자 없어. 네, 그런 내용인데요. 세상을 떠난 전 보컬 번 스콧을 기리는 의미가 또 있는 노래입니다. 3726님이 전기 종사자가 좋아할 것 같은 하드락 밴드 AC/DC 노래 신청합니다. 교류 직류. 누나 재봉틀 뒷면에 적힌 전기 표기를 보고 밴드 명칭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두 형제가 리드하는 밴드죠. AC/DC. 그 누나 전기 재봉틀에 연결된 그 어댑터 그 표기를 보고 예. 우리 이걸로 하자. 강렬하게. 아, 그래서 했다 그러죠. 이소영 씨 피곤할 예정이라 백뮤직에 잠깐 쉼하러 왔지요. 백디. 이정미 씨 너무 더워서 뚜벅이는 오늘도 고난이네요. 그래도 백디가 들려주는 음악 들으며 걷고 있습니다. 아우 더우시겠다. 진짜 바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또 어디론가 이제 식사하시고 걸어가시는 분들 막 이글이글 타죠 지금. 그리고 이제 피곤한 게 쌓여서 이제 슬슬 수위에 가까워지는 날이죠. 일주일에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날씨 더우니까 평소보다 더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 몸과 마음을 좀 잘 추스르고 계시나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좋은 방법들 있으면 좀 공유해 보죠. 좋은 노래도 함께 나눠보고요.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그냥 피식 혹은 훗 또는 푹 웃었던 일이면 돼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저희가 모두 햄버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더운데 시간 내서 보내주시는데 소개해드리고 햄버거 드려야죠.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아유 돈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아주 예쁜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노래 두 곡 이어들었네요. 제랄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호주 가수죠. 사만타 생의 Emotion이었습니다. 제럴드 졸링은 이제 영어 표기고요. 네덜란드 가수예요. 그래서 헤라르트 올링 뭐 그렇게 발음한다네요. Love is in your eyes. 당신의 눈이 이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만사 생의 이모션은요. 당신을 떠나보냈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사랑의 감정이 자꾸 날 붙잡아요. 네,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인백천의 백뮤직 오늘 7월 29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많이 없어요. 그죠? 마치 그 명절 때 도심이 좀 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이제 그 곳곳에 고장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퍼지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글이글 타니까. 8886님도 사진을 주셨는데 이야 태양을 잘 찍으셨네요. 백천형님이 예. 태양한테 좀 뭐라고 해주세요. 현장이라는 위치 머리 위에서 바로 때리네. 예. 와 진짜 가깝네요. 그죠? 얼마나 더우세요. 아유 참 모두들 이렇게 지금 더운데 이 더위가 얼마나 갈까요? 끝은 있을까요? 있겠죠. 1915님 이렇게 더운 날 구내 식당 메뉴가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더 덥습니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죠. 아니죠. 있죠. 그 혈액 속에 나트륨이 있잖아요. 여기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안 좋죠. 예, 땀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땀 속에 나트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두통, 예? 메시꺼 뭐 이런 거, 어지러움, 막 피로, 근육 경련 막 이런 거 나타나면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 아시겠지만. 8375님은 회사 구내식당 식권이 두 장 남았을 때 식당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다고 말한 동료가 생각나요. 최소 다섯 장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퇴사할 때 남은 식권을 주고 갔는데 갑자기 꿈에 나왔네요. 연락해봤더니 사는 게 힘들다네요. 다들 힘들지만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우 친하게 지내셨었군요. 그래요. 아유 참 못 보는 사이에 좋아졌다는 소리 들으면 좋은데. 3395님 방학인 아들 녀석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행자의. 그죠?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계실 어머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유 참 엄마들도 힘들어요. 그죠? 아우 송영관 씨는 어제 17년 보던 TV가 액정이 나가서 오늘 새로 산 TV가 왔네요. 그동안에 저녁 드라마 못 봐서 아쉬웠는데 새 것이 와서 좋네요. 아이 축하합니다. 요새 TV 아주 참 화질 너무 근사하죠. 뭐 스피커도 좋아서 아 좋습니다. 세계적이죠. 우리 가전제품들. 이번에는 The Chainsmokers의 노래인데요. 피처링을 그 할스라고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Chainsmokers는 미국의 EDM 그러니까 일렉트릭 댄스 뮤직 DJ이고 프로듀서인 남성 듀엣입니다. 피처링을 이제 할스한테 맡겼군요. Close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헤어진 지 꽤 됐는데 우연히 만났잖아. 근데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아. 어떡할까? 네, 그런 독백입니다. 백이명 씨가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이어진 노래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크레이그 데이빗이 노래하는 인썸니아, 불면증이라는 노래죠. 난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들어요. 우리나라 가수 휘성이 인썸니아 그대로 영어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죠. 홍영민 씨가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이성호 씨,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섰는데요. 그 자리가 손이 많이 가는 자리더라고요. 층층마다 입주민들이 내리면 얼른 닫힌 버튼을 눌러서 문을 닫아야 하더라고요.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세요? 그거 눌러요? 하고 다들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요. 등이 따가웠어요. 그저 웃죠. 내가 오픈이나 클로스 눌러주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고맙다고 말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나는 그거 즐기는데요. 성호 씨는 좀 귀찮으시군요. 어차피 하루에 몇 번은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즐기세요. 8487님, 14살 된 저희 댕댕이 이름이 하비예요. 얘가 심장이 안 좋아서 검사하러 동물병원에 갔어요. 한참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하비 금방 나올 거예요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흰색 강아지가 저 있는 쪽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안아서 우쭈쭈쭈 우리 하비 검사 받느라 힘들었지 수고했어 하는데 어떤 분이 걔 우리 개예요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개보다 털도 하얗고 더 어리고 예쁘더라고요. 안경을 안 썼더니 지 식구도 못 알아보네요. 창피해서 그냥 웃어요. 그 녀석도 눈이 좀 안 좋은 편인가 보네요. 아니 그 사람도 그래요.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지 그렇게 뾰족하게 반응을 해요? 같이 댕댕이 키우면서. 1272님, 남편이랑 중3 사춘기 아들이 냉전 중인데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알죠? 아들이 과자를 사와서 TV 옆에 놨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먹으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과자 때문에 2차전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여보 그거 먹지마 애 거야 했더니 남편이 삐쳤어요. 저 과자 산 돈 누가 줬어? 어? 내가 용돈 준 걸로 샀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왜 못 먹어? 어? 이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저씨 어쩌면 좋을까요? 첩첩산중입니다. 야, 이거 대량 난감이네요. 남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아주 유치할 때가 많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기다 놓은 거는 아빠하고 화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3564님 친구하고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는데요, 메뉴가 월남쌈이었어요. 라이스페이퍼에 신선한 채소를 싸먹는 거예요. 딱딱한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시면 투명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나 봐요.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앞접시에 올려놓고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또 적셔서 가져다 놓고 또 가져다 놓고 몇 개를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보고 어머 이게 다 뭐야 하는데 친구도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속상한데 덕분에 웃긴 했습니다. 라이스페이퍼가 좀 얇고 그게 투명하잖아요. 월남쌈피죠. 다 먹어야죠 뭐. 그거 마른 상태로 있는 거 물에 적시면 부드럽고 쫀득해지잖아요. 식감도 좋고. 먹고 싶지 않아지잖아.

장재근 오빠가 홈쇼핑에서 러닝머신 팔 때 흐르던 단골곡이라고. 홍영민 씨가. 맞아요. 아, 굉장히 그 사실적이네요. 진짜 그야말로. 네. 임백천의 백뮤직 그냥 웃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이어진 노래가 네덜란드의 댄스 혼성 듀엣이죠. 투 언리미티드의 노 리미트.

좋습니다. 우리 가는 길 한계는 없어. 끝없이 달려가 보자. 네, 그런 얘기죠. 조혜영 씨가 20살 라이트 다닐 때 이 노래 많이 나왔는데 아 20살 때 누구나 좀 그렇죠. 노준희 씨 신납니다. 정윤석 씨가 백천영님 에어로빅 같이 하시죠. 네. 에어로빅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몸이 나무 든 걸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뻣뻣합니다. 이종철 씨 그냥 아빠는 왕따로 사세요. 그게 편하답니다. 아, 왜요? 아빠도 가족의 1인인데. 아, 이지선 씨도 노래 들으시면서 에어로빅은 안 해본 1인. 저도 그렇습니다. 네. 5928님이 백디 가까운 계곡으로 놀러 가세요. 그저께 탐방차 하루 놀았는데 발 담그는 맛이 아주 굿이에요. 맛들려서 자주 갈 듯. 짜장면도 시키면 갖다 줌. 옛날 짜장면 선전 그런 거 있었죠. 바다 한가운데로 갖다 줌. 짜장면 시키신 분. 맞아요.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계속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백션의 백뮤직 일부 코너예요. 그냥 웃죠. 대단한 일 아니죠. 뭐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아예 웃어주자 하던 일도 좋고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전나영 씨가 라우브의 Steal the Show 청하셨죠. 지금 이제 들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엘레멘탈의 OST였죠. 매미도 너무 더우니까 열받아서 가열차게 우나 보다 했는데 창문에 딱 붙어있네요. 신기해서 시끄러운 것도 있고 매미 멍중입니다. 오 진짜 흔치 않은 구경 중이시네요. 어 거기 딱 붙어가지고 눈 맞추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매미가 뭘 먹나 뭐라도 좀 주면 안 되나요? 예. 라우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틸 더 쇼라는 노래예요. 내 눈에 너만 보여. 오늘 밤 너 너무 빛나는 거 알아? 모든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라우브의 Still the Show에 이어진 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이어졌어요. 강명구 씨가 오 듣고 싶었던 노래예요. 연속으로 미쳤다 하셨나. 팝 좋아하시는군요. 사브리나 카펜터도 라우브처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입니다.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는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연기 느낌도 좀 나고 그죠? 에스프레소. 날 생각하면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마신 것처럼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번쩍 들지? 네, 이런 자뻑송이에요. 근데 상대는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신 승리죠. 네. 3550님이 20대 청취자인데요. 지금 나오는 선곡들 저랑 딱 맞아서 좋네요. 그래요. 비교적 최근 노래입니다. 네. 20대 청취자시군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오시고 네, 그렇게 하세요.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를 현은선 씨가 민 선장님 신청곡 하나 올려놓아요. 민희롱 PD를 민 선장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미국 밴드죠. 인생도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거 결국 바람 속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곡이고요. 이어서 영국 밴드 스모키의 What Can I Do? 염윤희 씨가 청하셨네요. 크리스 노만은 뭐 저희 스튜디오에서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배 나온 아저씨가 됐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완전 그 뭐랄까 미소년 느낌? 네, 그랬죠. What Can I Do?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0: 카린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1부 끝곡은 이도원 씨가 청하신 영국 대표 가수죠. 아델이 노래하는 Easy on Me 들으면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 가는 차량들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로 15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홍천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에서 이천 사이와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조남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성산램프 부근 2차로와 이후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고척교 부근 1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밥 시거 앤 더 실버 블릿 밴드의 Against the Wind.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를 열어줬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끝까지 버티는 게 인생이죠 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캔자스의 더스틴 더 윈드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 노래죠. 밥 시거는 기타리스트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밥 시거가 프론트맨이죠. The Silver Bullet Band, 은총알 밴드, 미국의 락밴드입니다. 박원희 씨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예요. 매일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 특히 금요일 너무 재밌어요. 아,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녁 9시인데요. 이 프로 듣고 있으니까 마음은 낮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박원희 씨. 거기 사신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8367님이 제 신청곡이 나오네요. 그죠?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를 Against the Wind.

0: 들을 8367님이 청하셨죠. 잠이 확 달아납니다. 방학에 휴가에 찰옥수수 장사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안 다녀요. 아우 그렇죠. 밖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다 힘듭니다. 신청곡이 좀 나와서 그래도 좀 기분 전환이 되셨겠어요. 8487님 백디 오늘 오전 근무하고 내일 계곡으로 휴가 떠나요. 14살 된 강쥐가 있어서 멀리는 못 가지만 반바지, 모자, 선글라스도 새로 구매하고 댕댕이 구명조끼도 샀어요. 너무 신나요. 백디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하셨네요. 여름에는 제가 어디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을쯤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경택 씨가 강릉 경포동에 계시면서 그쪽 온도를 전해주셨는데 외부 온도가 지금 36.7도를 찍었다고요. 아 36.5도군요. 야 사람 체온하고 같단 얘기인데 얼마나 더우세요. 네. 기후나 날씨 패턴이 변해도요. 7말 8초 휴가 법칙은 계속 유효한가 봐요. 그죠? 요즘 휴가 떠나는 분들 많죠. 근데 날씨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아이들 방학입니다. 그죠? 학생들 학교 방학이나 학원 휴가가 7월 말에 몰려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직장인들은 뭐 협력업체나 거래처하고 휴가를 맞춰서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입니다. 7말 8초 휴가를 몰아서 쓰게 되는데 또 남들 쉴 때 쉬는 재미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언제 어디로 떠날 예정이신지 지금 계곡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지금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어떤 분이 지금 계곡 가신다고. 휴가 계획들이 있으면 자랑 좀 해보세요. 제가 부러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매일 잠깐씩 어디론가 가긴 하죠. 음악으로 바캉스 가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정신 승리해야죠.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팝이면 다 돼요. 연주곡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가입해주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이정아 씨가 와 토마저 씨 리즈 시절 영화 오늘 선곡들이 휴가송이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 곡 다 휴가송이었습니다. 여름 노래고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배우이고 가수인 피비 케이츠가 노래한 패러다이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 바로 낙원이에요 라는 노래. 피비 케이츠가 영화에서도 불렀죠. 그 동명의 영화 패러다이스에서요. 여주인공을 했고. 그때가 18살, 19살 그렇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보니까 63세가 됐네요. 이소영 씨가 청하신 음악인데. 근데요, 18, 19살 모습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세월이 아주 곱게 내려왔네요. 이어서 마나고, 장 프랑스와 모리스, 프랑스의 샹송 가수죠. 마나고. 늦은 나이에 가는 학교 이름이 마나고라고 누가 얘기할게요? 우리 민희롱 PD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웃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어주세요. 마나고. 뭘라고 그런 개그를 하노? 현만숙 씨, 추미옥 씨, 고혜경 씨, 7404님이 마나고 정하셨죠? 하늘도 바다도 파랗고 아름답네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사랑에 취해 있고 싶다는 그 여자 목소리는 프랑스의 가수고 배우입니다. 크리스틴 코르다가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비치보이스의 그 유명한 노래 코코모. 그 톰 크루즈가 26살 때 주연했던 영화예요. 칵테일에 흘렀죠. 아름다운 섬들. 아루바, 제메이카, 버뮤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도 멋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코코모야. 이 코코모가 실제 있는 열대 섬은 아니랍니다. 네, 환상의 섬이죠. 이 젊음과 여름을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비치보이스가 캘리포니아 문화를 늘 노래하는 밴드입니다. 코코모. 톰 크루즈가 26살 때 이제 그 코코모 아니죠. 코코모를 찍었는데요. 아, 영화 칵테일을 찍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나이가 64세네요. 톰 아저씨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최선희 씨, 정윤석 씨가 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정했습니다. 현만숙 씨가 학창시절 들었던 추억의 팝. 아, 이 곡도 틀어주시려나 싶은데 듣고 싶어요 하면서 바닷소리와 함께 묵직한 음성에 모나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죠? 네, 같이 들었습니다. 좋은 곡 청하셨어요. 아, 김청균 씨가 백디 나 어제부터 휴가예요. 오늘 병원 전기검진 날이라 갔다가 시간 남아서 지금 지하철 피서합니다. 천국이네요. 부럽지용 하셨나? 청균 씨. 예, 부럽습니다. 근데 방송국도요. 이 장비 때문에 시원하게... 해놨습니다. 3823님은 지금 딸하고 있군요. 여수는 폭염, 저녁에는 열대야.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이 내려와서 함께하는 나날인데요. 좋아요. 딸은 레트로가 좋다네요. 음악 다 좋대요. 딸과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여수에 좋은 데 있네요. 9552님, 저는 의약품 배송일 한 게 8년 1개월 됐는데요. 휴가철 잊은 지 오래됐네요. 휴가철에 도로가 한산해진 것으로 위안 삼죠. 좋은 음악은 선물이고요. 의외로 휴가 못 가시는 분들 많죠. 421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61세 은퇴 후 하루 6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이렇게 좋은 줄 나이 들어서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라디오 사랑해 주셔서. 최성희 씨가 세라의 도쿄타운 청하셨죠. 예, 세라 독일 가수입니다. 도쿄타운. 도쿄에 왔는데 화려하네요. 달콤한 유혹도 가득하고요. 오늘 밤만큼은 함께 즐겨봐요 라는 노래예요. 이거 몇 번 도쿄타운 신청했는데 안 틀어주고 삐질 거예요 하셔서 지금 준비했어요. 2587님도 요즘 이 노래에 맞춰서 에어로빅 하는데 중독성 있어요 하셨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곡 더요. 성영화 씨가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청하셨어요. 런던 보이스 연기 남성 듀엣이죠. 뉴욕의 할렘은 위험한 도시야. 아이들이 총 대신 장난감을 갖고 놀았으면 좋겠어. 밤에는 평화롭게 잘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래라는 노래인데요.
많은 분들 청하셨어요. 7176님, 5775님, 정오용 씨, 권영재님도 신청하셨습니다. 제 신청곡은 언제 나오려나. 올여름은 휴가도 못 가고 백뮤직과 함께 에어컨 아래 신나는 팝에 몸을 맡기며 휴가를 즐겨보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하시면서 이 노래 청하셨어요. 세라, 도쿄타운,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이 유로댄스 음악이 참 그 부담 없는 리듬이죠. 심장을 쿵쾅쿵쾅합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의 리듬인데 명곡들이 많아요. 네. 황승현 씨도 로라장에서 신나게 듣던 곡 좋다고. 이주선 씨도 그 시절 로라장 생각납니다. 콩으로 보니까 DJ 오빠도 그대로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보면서도 그대로라고요. 가까운 안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미순 씨도 음악 좋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더위를 식혀주는 백디.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들입니다. 네. 세라, 도쿄타운,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였어요. 아, 근데 우리 홍정화 씨가 애청자신데 동생이 좀 편찮군요. 오늘 수술한다고 했는데 착한 동생이라 잘 될 거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콩님들이 각직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예, 수술 잘 되길 빌고 있습니다. 정화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의술은 세계적입니다. 네. 아까 일부에 제가 우리 가전제품이 세계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소식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행복하시라고 축하송을 불러드릴 거예요. 어느 날은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넘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모자라기도 하는데요. 선착순 아닙니다. 나이 순도 아니고요. 아무튼 최대한 많이 제가 정성껏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리고 있어요. 안경옥 씨가 오늘은 24개월 우리 아기 권소율이 생일이에요. 이름 이쁘네요. 소율이. 결혼 9년 만에 시험관으로 가진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소율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7182님 제 바로 아래 동생 권명화의 생일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란다. 동생 축하한다 하셨고 0582님은 백천님 날이 너무 더운데 벌써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네요. 부산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덥습니다. 오늘은 장영숙 제 생일이고요. 내일은 남편 서하원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 하루 차이군요. 그러면 파티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생선도 준비를 하시고 서로 좋겠습니다.

기타 튜닝을 잘 됐네요. 어떨 때는 막 그냥 한 줄이 틀려가지고 이상한 삑사리가 나는데. 4857님이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를 청하셨죠. 이 노래 아주 참 베이스하고 드럼 소리가 근사하죠. 마말레이드는 스코틀랜드 밴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게 변했어요. 세상도 사람들도 나 자신까지 이렇게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그런 서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Mama Lady의 노래 듣고 왔어요. 최소정 씨가 TLC의 What About Your Friend 청하셨죠. 너무 더워요. 시원한 곡 드링킹 하고 싶어요. 제가 DJ 천이가 얼음까지 넣어가지고 배달하겠습니다. 우리 8185님도 TLC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미국의 힙합 리듬 앤 블루스 여성 트리오입니다. What about your friend? 진짜 친구는 좋은 날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는 노래예요.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힙합 그룹이에요. Heavy D and the Boys.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의 제목이네, 이름이. Now that we found love란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놓치지 말자.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네 지키는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Alright, 조혜영 씨가 신나는 노래 실룩실룩 했더니 2시간 순삭 고마워요. 백뮤직 하셨고 신별님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두통약까지 먹었는데 노래 듣고 기분 전환 됐다고요. 강은순 씨 더운 여름날 다들 건강 잘 챙깁시다 하셨어요. 진짜 무서운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더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목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전설의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벤 모리슨의 음악을 7944님이 청하셨네요. Someone Like You. 당신과 함께 걸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에요 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서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서종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한 번에 10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여의하류부터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시간에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금예님께서요. 응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콩 깔아줘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그전엔 그냥 라디오로만 들었거든요. 저는 산후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응디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따님께서 콩 앱을 설치해 주셨다고요? 와, 효녀시네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엄마 핸드폰에는 콩 앱이 깔려있나? 매일매일 딸 목소리 듣고 계신가? 하고 말이죠. 근데 콩 앱도 깔아드렸고요. 매일 딸 목소리 들으면서 반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저도 효녀 맞죠? 사실 우리 아들, 딸들도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거든요. 물론 부모님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마음 아시죠? 부모님과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방송,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세아의 콩닥콩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우리 딸이 콩을 깔아줘서 이렇게 댓글 남겨요 라고 해주셨는데 산후관리사로 또 일하고 계시면 아유 애기들 엉엉 우는 애기들 안아주시고 우리 산모도 챙겨주시고 우리 딸 같은 그 산모님들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그 산후관리사님 한 달 모셨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는지 저도 딸이 있어서 안다고 그러시면서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0786님께서 그럼요 우리도 아이들 마음 다 알죠.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했거든요.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글쎄 우리 딸이 치료비를 현금으로 준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계좌이체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고 싶었다면서 눈치 보지 말고 치료하라는데 너무 감동받았네요. 아유 그럼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 다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는지도 방법도 모르는 거 싹 다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치과 치료 그거 하나 못해드리겠어요. 장병숙님께서 저는요 우리 아들 딸 마음도 알지만 우리 손녀 마음도 잘 알아요. 지난 주말에 손녀랑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자기 아빠가 사회 보는 모습이 신기한지 아빠만 보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유, 아빠 바라기구나, 아빠 바라기. 이뻐요, 이뻐요. 자, 가족과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분은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시합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 반지분들 사연에 이어서요.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준비했고요. 그리고 2부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겁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위드 렉 철제 선반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나무.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성리의 오늘 이 밤이었습니다. 자, 사연 만나볼게요. 4786님께서 응디 제 나이 48인데요. 인생 처음으로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맛있게 익으면 엄마에게도 갖다 드리려고요. 제가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잘 익겠죠? 그럼요. 인생 처음으로 우리가 또 요리를 하다 보면 이 김치까지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저도 한창 요리 재밌어가지고 막 할 때 깍두기 한번 조금 담가봤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것도 담가볼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열무김치도 담가보고 조금 있다가 물김치도 담가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커져가지고 김치도 담그고 막 그러는 거죠. 분명 맛있을 거예요. 7057님께서 응디 얼마 전에 친구가 카페를 개업해서 다녀왔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새 출발한 친구. 조금 야위였지만 활기찬 웃음에 안심했습니다. 개업 선물 대신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했네요. 친구야 꽃길만 걸으래. 우와 개업 선물 대신에 이런 거. 와 이거 이야 이게 더 좋은데. 오, 저 생각 못했네요. 혹시나 제 주변에 카페 개업하시는 분 있으면 저도 100잔 이렇게 결제해야겠다. 와 이거 센스 있는데요. 자, 가게 대박나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구수경의 승승장구,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수경의 승승장구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듣고 왔습니다. 김경부님께서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자주 들으면서 이 시간 즐기고 있더라고요. 3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남편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백승훈 파이팅이라고요. 백승훈 화이팅! 이렇게요. 아유 정말 아내분이 남편분을 엄청 사랑하시네요. 신랑이 좋아한다고 또 이렇게 따라서 라디오도 들으시고 39년 동안 열심히 또 일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군요. 진짜 진짜 파이팅입니다. 4841님께서 응디 서울 장안동에서 니트 가공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고정으로 꼭 들어요. 응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장안동에 계시는군요. 옛날에 뭐 때문에 장안동을 자주 갔지? 되게 자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진짜 일하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루네의 젊어 좋겠다. 장태희의 도련님.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얼마 전에 새로 취직을 했거든. 일을 쉬다가 다시 시작한 거라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네. 근데 말이야, 새로 들어간 회사 직원들이 어려도 너무 어린 거 있지?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는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

0: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근무하게 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회사 선배님들인데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어리고 멋지고 예뻐 보이세요.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1: 아하, 네. 저도 나이 많아요. 저는 97년생이에요.
0: 어머, 97년생이요? 난 87인데. 아, 다른 분들도 나이대가 다 비슷하신가 봐요.
2: 아, 네. 저는 96년생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96년생, 97년생 하면 나이 들었다는 반응 많은데. 아, 오늘은 저희가 젊다는 얘기를 듣네요. 감사합니다.
0: 아, 젊지요. 젊지 말고요. 젊고 말고요. 하긴 내가 나이가 많은 거겠죠.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뭐든 열심히 할 텐데 실수하면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0: 이모라뇨. 완전 언니신데요. 언니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1: 아 그럼 전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
0: 아, 나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직원들이랑 일하는 거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잘 지내고 싶다. 아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자기야 방법 좀 알려줘.

자기야 세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하춘화의 나이야 가라였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지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문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나이 차이가 10살, 막 10살, 11살 뭐 이렇게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네요. 근데 그 뭐 MZ세대랑 우리는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나지. 많이 나는데 우리도 요즘 젊게 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막 그렇게 시대 차이가 막 되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아, 나 때는 이랬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옛날 얘기. 옛날 얘기만큼 지루한 게 없대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아

나 때는 이런 거 없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신나서 얘기만 안 하고 그리고 무조건 쿨하게 언니 이거 뭐 좀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럼 그럼 뭐 이렇게 약간 다 받아줄 것 같은 대인배의 느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약간 이제 이 언니는 참 성격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제 친구가 저기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살이 지금 8kg 넘게 빼고 있는데 거기 다 젊은 친구들이래요. 막 9살, 10살 막 이렇게 차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막 며칠을 몇 개 막 운동에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친구들이랑 다 친해져가지고 누나 누나 하면서 엄청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랬더니 쏘 쿨려. 쿨하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 이거 되지. 그렇지. 그렇게 되지 하면서 그냥 다 쿨하게 해줬더니 그리고 막 상담 같은 거 언니 이런 거 뭐 고민이야. 그래 이러면서 엄청 경청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고민 잘 들어주고 쿨하게. 그러면 이제 이 언니는 진짜 내가 기대고 싶은 언니야 이러면서 좀 의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꼭 굳이 뭐 안 친해지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424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0년 차이 나는 선배님이라 쉽지 않네요. 근데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단 천천히 적당히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막 빨리 친해지려고 막 괜히 막 젊은 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따라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천천히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쿨하게 그리고 또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다 듣고만 있고 그래 그렇지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7821님께서 근데요 제가 MZ세대들이랑 일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나이의식 많이 하는 거 우리만 그렇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맞아요. 너무 막 아우 좋겠다 나이 적어서 막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젊어요. 87년생이면 저랑 동갑이신데 젊습니다. 저는 태연이랑 그 김태연 양 있죠 그 트로트 가수 김태현 양. 김태현 양이랑 얘기 제일 잘 통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자, 괜찮습니다. 나이는 나이일 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으로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죠. 이제나 구희야 니나 최희의 마음 약해서 그리고 홍진영의 내 나이가 어때서

3665님께서요. 여기는 액세서리 가게인데요. 주 고객이 10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만 들어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10대도 있겠죠. 안 그래요? 그럼요. 이제 트로트는 어른만 듣는 장르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듣는 장르가 됐어요. 가요처럼. 자,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려야죠. 금잔디의 꽃치미.

0: 건강보험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우.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청소이사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홍천휴게소에서 내촌까지 밀립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설악부터 서종까지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짧게 밀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서행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나면서 5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한 번에 10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3차로에서 공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마이진의 여기서 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내티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반가운 소리들이 있죠. 기다리던 문자 메시지가 띠링띠링 울리면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던 물건이 택배로 도착한 순간 현관문에 툭 하는 소리만 들려도 버선발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소리. 하, 이것만큼 감동스러운 게 없죠. 그래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과 함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에요. 김선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근데 꼭 한 번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올케 늦은 나이인 45에 첫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지? 나는 올케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이번에 남동생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맞벌이까지. 올케 참 고생이 많아. 나는 올케를 보면 늘 짠하고 미안한데 올케가 어느 날 나한테 그랬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요 하고 말이야. 올케, 나에겐 올케가 자랑이야. 진짜 내 주위를 둘러봐도 올케 같은 사람은 드물다니까. 올해도 덥고 힘들지만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바랄게. 그리고 응원할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 근데 고마워 올케. 내가 신청하는 노래 듣고 힘냈으면 좋겠어. 우리 힘내자. 올케 사랑해. 선우님께서 고마운 올케를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와, 올케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네요. 와, 45에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 연년생인데 거기다가 쌍둥이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맞벌이에요? 그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 거지? 와,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날까요. 선우님께서 고마운 올케를 위해서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송민경의 진 있다 멋져, 그리고 김연자의 고맙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송민경의 진입다 멋자, 그리고 김현자의 고맙습니다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조정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희 부부는 축사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옮겨가며 방송을 챙겨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어느 날 축사 구석구석마다 스피커를 연결하여 라디오를 편하게 듣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러자 어딜 가든 흥겨운 트로트가 우리 부부를 따라옵니다. 축사에 노래가 울려 퍼지면 소들도 즐거운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좋은 기분을 표현합니다. 은디, 축사에서 매일매일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노래 선물을 들려준다면 엄청 좋아하고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응디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노래 선물 부탁해도 될까요? 아유, 멋진 아드님 덕분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소들도 아주 아주 트로트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우와, 근데 능력자네요. 네? 스피커를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달아준 거잖아요. 라디오를 굳이 이렇게 끌고 안 갈 수 있게. 와, 그거 어떻게 연결했지? 아주 그냥 금손이네요. 아유, 소들아 안녕.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난 은가은이라고 해. 음메. 오늘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정기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분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듣고 계시죠?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손비나의 내 사랑 그대여. 그리고 송대관의 해뜰 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손빈아의 내 사랑 그대여. 그리고 송대관의 해 뜰 날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양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남편이 35년간 운영해오던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60대는 아직 청춘이라며 너무 일찍 은퇴하는 것 같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일만 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한 우리 남편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늦잠도 실컷 자고 어디든 훌쩍 여행도 떠나고 그동안 못해본 거 다 해보며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온하고 평범한 날들을 만들어가자고 전하고 싶네요.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고마워.

양희님께서 사랑하는 남편분을 위해서 노래 선물해 주셨네요. 아, 35년간 운영해오던 회사를 정리하려면 아무리 뭐 은퇴다 뭐다 이제 쉴 거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참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35년간이나 그것도 본인이 직접 운영해오던 회사였으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또 이랬으니까 이제 쉬어.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해.

저는 아내분이 계시기에 더 믿음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범하고 평온한 날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남편분 위해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한혜진의 갈색 추억, 그리고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한혜진의 갈색 추억,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였어요.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수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희 시댁은 복숭아 농장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복숭아 나무 가지에 라디오를 매달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평소에도 응디 방송이 최고라고 엄지척 하시더니 제가 복숭아 농장에 갔을 때 때마침 응디 방송이 시간이 되자 라디오 볼륨까지 높이고는 노래가 흘러나오자 두 분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노래 선물까지 해드리면 무척 좋아하고 힘이 나실 것 같네요. 며느리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일보다는 건강을 더 챙기시길 바랄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응디를 통해서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혹시 며느님 이름 중에 오수원이라는 분, 그리고 복숭아 농장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나뭇가지에 라디오 매달고 작업하시는 거 알고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평소에 응디 방송 최고라고 엄지척까지 해주셨어요. 다 전달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도 많이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수원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려요. 장민호 정동원의 파트너,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장민호 정동원의 파트너,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불만 가습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찾아오시면 선물 받으실 분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이은주님께서요, 응디 오늘 새벽 5시에 차

0: 창원에서 출발해서 대전에서 짐 하차하고 이제 다시 함안으로 가고 있어요. 남편 일하는데 따라왔는데 옆에서 졸려 죽겠네요. 우리 부부 잠 깨게 사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두 시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내 사연 언제 소개되나? 언제 소개되나? 잠 깨셨죠? 오늘 신나는 노래 많이 나갔는데 남편분 따라가신 김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저는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요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날 따라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서종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화도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요. 반대 양양으로 가는 길은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총 12km 막히는데 대부분의 정체는 경기권에서 이어집니다. 이천과 양지터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안성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2km 짧게 주춤합니다. 이후로 안성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요금소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콩디,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라라랜드까지 제 클로징 멘트가 늘 같거든요. 여러분 사랑해요. 365일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하다니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들은 거 말고 내가 해본 거 언젠지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김진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오늘 라라랜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너무 흔해서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 분명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해 듣는 거 단 세 글자 몇 자 안 되는 거 이 온몸의 세포까지 달라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두 시간 우리 명랑하게 함께해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엔딩에는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본다방 함께 할 겁니다.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36도를 찍었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정말 지금 밖에 햇살이 보이거든요. 아주 나무들이 그린그린합니다. 저 바깥은 얼마나 더울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오늘 1등 문자예요. 9774님 뽀넌이야 뽀넌이야 문자 신나게 보내다가 저는 매번 스쳐가시길래 왕 삐져 있었는데 삐져 있었어. 그것도 그냥 삐진 게 아니야.

0: 왕삐졌죠. 그럼 뭐하나? 언니가 모르는 걸. 그래도 매일 듣고 있었는데 오늘 급 본언니가 생각나서 또 문자를 적어봅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I love you. 아, 우리 9774님 감사합니다.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네요. 감사하고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5: 한총무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1817님이 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휴가라는 걸 어제 말해줘서 한판 싸우다 화해하고 시댁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분도 휴가인데 모처럼 얻은 휴가인데 어제 얘기를 해주시면 계획을 못 짜잖아. 대신 급번개라는 게 있으니까요. 급여행 이런 것도 제맛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께서는 아마도 그걸 노리셨던 것 같아요. 밉지만 사랑한다 남편 하시면서 1817님 보내주셨어요. 저 이 사연을 보고 나서 배시시 웃었습니다. 마음이 참 여리시잖아요. 이렇게 금방 사랑한다 하실 거면서 싸웠어.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산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1817님 조금 손해보면서 살면 어때요? 그쵸? 화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이니님 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가족들에게 100만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닝 듣고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 집에 가서 해야겠습니다. 정말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때요? 하고 보는 거지. 8635님은요. 콩디 저는 10분 전에도 사랑한다 말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했어. 초딩 3학년 우리 아들 늘 엄마 사랑해 라고 끊는데 저도 늘 사랑한다.

네,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님도 와주셨습니다. 와이프가 용돈 올려줬을 때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용돈이 오르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거네요. 좀 노력을 더 해보세요, 경태님. 그리고 경수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한테 하트 문자만 보내봤어요. 말로 표현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콩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경수님 어서 오세요. 요즘 이모티콘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이모티콘으로 대신해서 쏘고 막 이러는데, 저도 물론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로 듣는 거하고는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전해보세요. 좋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배시시 웃음 지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정재욱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시즌 인 더 선.

우리 정재욱 씨도 보고 싶네요. 은근 위트 있고 참 마음 따뜻한 그런 싱어인데 정재욱 씨의 Season in the Sun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8분 35초 지나가고 있네요. 김혜진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도로 위가 펄펄 펄펄 달아올라 있네요 하시면서 쩔쩔 끓죠. 정말. 그리고 김태수님은 사무실에 에어컨 고장으로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일만 하네요. 콩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김태수님. 태수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점식님이 오셨는데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뽀니 목소리가 어째 조금 잠기신 듯 따뜻한 물 드시며 진행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톤을 좀 다운시켰더니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은가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임선영님 사연을 전해드릴 건데요. 좀 깁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긴 편지를 받아보는 것 같아서 전해봅니다. 임선영님 주인공이 임선영님이에요. 뽀니 언니 안녕하세요. 늘 퇴근길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작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크크크. 언니가 데뷔하고 느낌 드라마에 나오시고 그때가 전 힘든 고딩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아마 중학교 3학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고딩 때도 먹는 거나 관심이 있었지 크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옷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해야 할 일들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삐삐도 가지고 다녀야 했고 유행하는 옷들 다 입었어야 했고 옷도 메이커 엄청 따지고 꼴 사나웠죠. 근데 제 동생이 방이며 책 커버에 책받침이며 사정 껍데기까지 뽀니 언니 사진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혼난다. 눈에 안 띄게 해라. 이 뭐꼬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은 콧방귀만 끼었습니다. 전 엄마의 불호령이 곧 떨어지겠구나.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기분이었고 부디 그 불똥이 나한테만 안 튀기를 바랬던 어느 날 엄마가 이게 다 먹고 뭘 붙여놨노? 책은 또 참말로 전 생각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고요. 근데 웬걸 엄마와 네 이번 좋아하나? 아이고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높네. 우리 아들은 세련된 여자 좋아하는 갑네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난리치던 엄마가 뭐지 싶어서 엄마 떼라고 안 카나 물었더니 우리 아들 여자 보는 수준이 있다면서 엄마도 이번 세련되고 예쁘지. 아니 남동생에게 나중에 커도 이번같이 세련된 여자를 만나야 한다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문 닫고 방에 들어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동생은 아이 3명의 아빠가 되었고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러시구나.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엄마 말이 맞았구나 싶습니다. 우리 뽀니 언니는 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쁘구나. 그건 엄마 말대로 세련됨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와 세련됨도 최고이지만 뽀니 언니의 마음의 세련됨.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행동의 세련됨이 정말 최고인 듯합니다. 애청하다 보면 함께 울어주고 더 크게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정말 우리 언니 세련됨 본받고 싶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라라랜드 가족분들도 언니도 모두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어지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블랙콩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모짜렐라.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아,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루머스의 스톰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클럽송이 되겠습니다. 클럽송. 여러분들 클럽 좀 다니셨어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락카페도 있고 콜라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놀 줄 아는 라라 가족의 댄스를 부르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신나는 클럽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좋은 노래 골라주신 분들에게 수박 주스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네요. 문자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요. 어제 우리 홍정아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많이 바쁘신가?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홍정아님 등장하셨어. 거봐요. 하루 안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반기고 계십니다. 루머스의 스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법송 출발하죠. Music is magic. This is the beginning.

오늘 클럽송 만나볼 겁니다. 루머스의 스톰. 제일 먼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우민수님은 DJ DOC의 Run To You. 저는 클럽 가면 이 노래 나오면 제일 신났습니다. 오늘 신나게 가자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아 우리 김경민님 집중 안 하셔. 임재범님의 고해. 클럽송인데. 아 쉬는 타임 때 나올 수 있죠. 임재범 씨의 고해 멋진 곡을 또 신청해 주셨고, 임정임님도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죠? 불편합니다 하시면서 간밤에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하셨고, 9765님 스페이스 A의 성수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밀양에 살고 계시는 제가 장비라고 사진을 어느 날 보내주셨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비 김봉근님이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클럽송으로 DJ DOC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항상 장비의 마음으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87님. 우리 장비님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경민님은 백지영 씨의 대시 신청하셨고, 원혜진님, 한이비의 My Love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염진호님은 에스파의 Next Level. 그리고, 안정수님? 90년대 중반 이 노래죠. 몰리의 변신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77님은 싸이의 연예인 신청하셨고, 우리 성철님은 나이트하면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말해 뭐해 하셨고, 송천동에서 박영숙님은 쎄쎄쎄 아미갈 카페, 그리고 9459님도 내기의 캔디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스페이스A의 성숙 신청하신 분들 꽤나

0: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1: 4459님, 언니, 저 내일부터 휴가 가요. 잘 다녀오세요. 대표적인 클럽송, 조이디의 9 to 5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추연진님도 저는 이 노래 짱 좋아해요. 짱 좋아해. 다 일어나세요. 하셨고. 3076님, 클럽의 끝판왕은 조이디의 9 to 5 아닌가요? 맞네요. 0602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고 이 곡 완전 신납니다. 최근 클럽형 주점이 많이 생기던데 추억 돋더라고요. 3859님도 주셨고 김미영님도 이 노래 원하시네요.

정미선님, 코요태의 순정, 말타기부터 시작하는 전주, 이 노래 들으며 콩디도 일어나길 했걸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2시간 즐기려고 듣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콩디, 콩디 언니 흔드실 거죠? 하시면서 3692님, 7911님, 콩디 클럽송 하면 코요태의 순정입니다. 그리고 0401님, 이 구역의 끝판왕은 코요태의 순정.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이즈 매직. 오늘 클럽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루머스. 예. 감 써봐. 루머스의 스톰. 그리고 스페이스A의 성숙. 조이디의 9to5. 코요테의 순정.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김계월님은 무대가 좀에 좁은 우리 콩리. 무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또 잠시 후에 날아다녀야죠. 고민이니 컨츄리 꼬꼬의 김미김미 머리 좌우로 아주 난리부르스 하셨고, 조성엄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덥다 더워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김인정님 뽀너니 클럽 온 것 같습니다. 클럽 온 것 같아. 잠깐만이라도 스트레스 확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애님 주말에 지역 축제 행사에 코요테님이 오셨는데 앵콜송으로 순정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몸을 많이 흔들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2412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리 혜진님도 나이트에서 유행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1위까지 거머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바로 그녀와의 이별입니다. 김현주님도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다들 따라 추는 곡이죠. 한숙경님도 이 노래 나오며 우르르 춤추러 나갔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도 그랬고 스피드도 그랬고 진짜 이 노래도 그랬어요. 그녀와의 이별 이 노래 혼자가 아닌 사랑인가? 뭐 그 김현정 씨의 노래 백지영 씨의 노래 살사인가? 대쉬인가? 네 개의 캔디? 뭐 이런 노래들 나오면 정말 우르르 클럽 안으로 나가서 춤추려고 막 대기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미경님 뭐요? 끝난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곡 못 들었는데 그죠? 하지만 2부에서도 신나는 곡들이 많이 춤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신경미님 스트레스 마음껏 푸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하남 휴게소에서 송파까지 막히고요. 성남 요금소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입니다. 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요. 더 가서 남사까지 막히고 수원에서 반포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밀리고요. 화도에서도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문소연님, 어? 문소연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님. 저는 50대 중반 문소연입니다. 제가 요즘 콩디님의 라라랜드를 들을 때마다 옛 추억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DJ였거든요. 그 꿈을 못 버리고 20대 후반에는 컴퓨터 음악 방송 CJ도 경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제 시간은 12시에서 2시,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옆에서 작가님, 피디님처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콩디님의 라라랜드가 제 추억을 되새겨주셔서 요즘 권태기인 내 삶에 행복을 주셨거든요. 콩디님, 방송 항상 빠짐없이 잘 듣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제 신청곡은 더보의 나 어릴 적 꿈입니다. 콩디, 우리 같이 가야지.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아, 우리 10살 소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죠. 아,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우리 10살이라고 했어요, 그쵸? 10살? 제가 어머님이세요? 아, 제가 어머님하고 우리 10살 우리 이쁜 단발머리 엄청 매력적이고 춤도 잘 춥니다. 두 분에게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릴게요. 이쁘게 건강하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이뻐라. 와, 정말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밖에서 진짜 날씨가 더우실 텐데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다이어트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문소연님. 그랬죠. 우리 문소연님 목소리가 이랬죠. 듣고 계셨나 보네요. 와, 소름 소름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빠짐없이 찾아와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할 얘기를 미리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가야지. 요 멘트도 항상 해주시고 오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문수현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님, PD님 불 끄고 조명 좀 돌려줘요. 그럼 뭐 난리 나지. 그럼 좋겠다. 우리 이종철님

별님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데. 그리고 이재숙님 귀여운 꼬마 숙녀. 어우 아주 칼단발이 너무나 매력 있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수신호를 알아듣고 10살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병숙님도 오셨습니다. 라라랜드 영원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리고 차은경님도 오셨습니다. 뽀니 언니 같이 가야지. 소문이 났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뭐지? 제가 김은님, 김수진님, 그리고 천은경님 요 세 분 혹시 세 분 비즈팔찌 저에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채팅을 다 보고 있으니까 천은경님, 김은님, 수진님, 김수진님 세 분 중에 솔직하게 비즈팔찌 안 받으신 분 세 분 중에 늦어. 많이 늦는다. 나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이지영님도 저도 비즈팔찌 가지고 싶어요 하셨어요. 5107 이번 시 방송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멋지다 이번 시 하시면서 2244님 평생 같이 가야지. 김우님 못 받았어? 그리고 뽀니 언니 저 받아 우리 천은경님 받으셨고 수진님은 수진님도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기분입니다. 아 김수진님 욕심이 많아. 저는 또 받고 싶어요. 레이어해서 차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분입니다. 진짜 김우님 그리고 김수진님 천은경님 제가 레이어해서 찾을 수 있게 비즈팔찌 세 분에게도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팔찌 비즈팔찌 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제가 오늘 세 분에게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밖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셨대요. 친정 왔다가 아 8월 10일에 가신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보러 왔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베트남까지 비즈팔찌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아 오늘 바쁘네요. 오늘의 라방 하자마자 금방 또 봄풀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간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봄풀리의 주제는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첫사랑? 아, 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훅 떨어진다고? 첫사랑? 아 오프닝부터 오늘은 원 없이 러브러브 해보죠. 첫사랑의 풋풋함이 녹아있는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밀린 비즈 팔찌를 어저께 다 끝냈거든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엄청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비즈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다 소개해드리고 또 만들면 되니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들 기억나십니까? 뭐 당연히 기억나시겠죠. 첫사랑이니까 수줍고 굉장히 어질어질하고 또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풋풋하고 희미하면서도 강렬한 추억 첫사랑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라디오 사연 보면은 첫사랑을 이룬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처음이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노래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사랑 풀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노래와 함께 첫사랑 썰까지 풀어주신 분들 중에요. 10분 뽑아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 첫 곡입니다. 딱이네요. 임현정 씨의 목소리입니다. 첫사랑.

배송이님, 임현정의 첫사랑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 최애곡이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명호님이 신청하셨어요. 파란의 첫사랑. 첫사랑 생각하면 풋풋한 20대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자두님 잘 들으셨어요? 파란의 첫사랑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박민경님 오투포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수줍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참 뒤에 사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765님 예뻤던 누나들 오투포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그리고 송소연님도 이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 기억도 안 나지만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오투포의 첫사랑.

꿈하나 구하나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제가 듣는 건 처음입니다. 남편은 광팬이고요. 퇴근 전인 남편이 자기는 운전 중이라 문자를 보내 대신 보내래요. 나원참하며 저는 보내봅니다. 첫사랑 노래가 나오는군요. 잠시 아른했던 옛일을 생각해봅니다 하시면서 삼하나 구하나님 첫사랑 잠시 떠올리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336님 지금 10일째 영국 런던 여행 중인데 아 한없이 부럽습니다. 셜록홈즈 박물관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곡 오투포의 첫사랑 원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이어지는 곡은 콜라의 첫사랑입니다. 2377님 박계형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콜라의 첫사랑.

봄플리 첫사랑에 대한 노래 첫사랑 플리로 만나봤습니다. 임현정 씨의 첫사랑, 그리고 파란의 첫사랑, 오투보의 첫사랑, 콜라의 첫사랑. 첫사랑 제목의 노래가 엄청 많네요. 박민경님, 오늘 첫사랑 플리 듣고 계시다가 이 생각을 하셨대요. 아, 사랑하고 싶다 하면 되죠. 김영수님,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콩디, 저의 첫사랑은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어 성적이 가장 좋았다 하셨고, 9784님, 중학생 때 체육 선생님이 첫사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보건 선생님과 결혼 날짜까지 잡아두셨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아서 시금전폐했더랬죠. 모닝님 오셨습니다. 첫사랑, 아 언제였던가, 어지러질 몽글몽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고, 2772님 첫사랑, 먼 얘기지만 고3 수능이 끝난 후 알바하며 만난 그분이 생각납니다. 잠시 그를 기억해봅니다 하시면서, 오늘 봄플리 앞으로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사랑 플리 마지막 곡은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준비해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겠고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첫 직장에서 만난 이상한 남자. 24 신입사원이던 나는 모두가 예뻐해줬는데 딱 한 사람, 이 대리만 나를 본체 만체했다. 말도 없고 키도 나랑 비슷한데다가 점심은 늘 도시락. 사람들은 그가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선배들은 입을 모았다. 아우 신경 쓰지 마. 원래 세상

0: 혼자 사는 사람이야. 완전히 짠돌이야. 커피도 안 사, 회식도 안 와. 한식 말고는 못 먹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대. 그래, 평생 안 친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 달 뒤 회사 체육대회, 하필 그 사람이랑 한 팀이 됐다. 미션은 풍선 터뜨리기. 꽉 안아야 풍선이 터지는데 이 사람이 자꾸 몸을 빼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다. 어정쩡하게 이러고 있느니 얼른 터뜨리자 싶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꽉 안아버렸다. 하지만 풍선만 터뜨리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었다. 다음은 막대 과자. 그런데 이 남자 얼굴이 또 빨개지고 입술은 부들부들. 보다 못한 내가 또 0.1cm를 남기고 끝. 덕분에 우리 팀 우승, 회색비까지 타왔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
1: 수미씨, 여기 카푸치노.
0: 수미씨, 오늘은 아메리카노. 다음날은 수미씨, 캐러멜 마키아토 좋아하시죠? 선배들이 난리가 났다. 야, 저 사람이 커피를 산다고? 더 놀라운 건 점심.
1: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0: 네? 저 우리 스파게티 먹을 건데 괜찮으세요?
1: 아, 우리 수미 씨가 먹는 거면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0: 스파게티가 미션이 될 정도였나? 그날 이후 커피 사고 밥 사고 영화 보자고 하고 그러다가 대리님 퇴근하시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수미 씨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유, 비도 올 것 같은데 거절 말고 편하게 타요, 얼른.
0: 아니요, 차가 가다가 서버릴까 봐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1: 그리고 한 달 뒤
0: 뒤를 돌아보니 하얀색 멋진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2: 어? 응? 뭐지?
0: 그때 천천히 내려가는 창문.
1: 하하, 수미 씨 타세요. 이제 가다가 설 걱정 없어요.
2: 헐, 대박.
0: 맛없고 무뚝뚝하고 입맛도 고집도 세던 그 사람. 그런데 나한테만은 커피를 사주고 못 먹던 파스타도 먹고 조금씩 변해갔다. 결국 25 우린 연인이 됐고.
3: 맞습니다. 14년째 부부입니다.
0: 나는 한식을 더 좋아하게 됐고 남편은 주말이면 파스타를 만든다. 아들은 나를 닮았고 딸은 아빠를 꼭 닮아 되게 까칠하다. 그땐 고장날까봐 그 남자 똥차도 거부했는데 결국 그 사람 인성에 제대로 올라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연인이란 게 인연이란 게 이런 걸까? 또 생각해보는 오후다.

라라랜드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신나는 노래도 많고 해서 놀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줄을 조금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어떤가요? 대본을 못 읽은 거야. 와, 나 어떡하지? 근데 나름 괜찮았죠? 이 대본 안 읽은 티 안 났죠?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렸나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라라 가족 전수미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안 읽으니까 잘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읽지 말아야겠어. 우리 장영수님, 와, 풍선에 막대과자 여자분 용기가 있네요. 그러다 얼레리 꼴레리 하시면서 장영수님 보내셨고, 수미 설레네요 하시면서 주수미님, 아 진짜 이름이 주수미씨예요. 그랬는데 제가 수미 이렇게 외쳤으니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그리고 8205님, 역시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죠. 어디서 대리님이 쿵 심장이 떨어졌을까요? 풍선에서는 살짝 설렜는데 막대과자에서 쿵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까지 바꾸시고, 오, 대박이에요. 역시 콩깍지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또 후기 공감의 글을 보내셨고, 딸이 듣고는 느끼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가 연기를 잘못한 거야. 느끼하게 연기를 냈나 봐. 아유, 나 느끼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안희로님, 안 만난다고 하면 그동안 먹은 영수 중 청구하는 건 아니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홍정아님, 사랑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생각합니다. 두 분 영원히 이쁜 사랑하시길 바래요. 제가 다 설레는 건 뭐죠? 파이팅! 하셨고, 설지원님,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사연자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공감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수미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수미씨 제가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양치인이 콩디 마늘 까고 이제 왔어요. 마늘 까고 이제 왔어? 나 집에 갈 건데? 아, 너무 힘드네요 하시면서 우리 양지희님 뒤늦게 오셨습니다. 구문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콩디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진전풍 청아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경봉님은요, 어우, 비즈 팔찌 만드시느라 잠 못 주무신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잠 쪼매 자고 다음날 일어나기 괴로운 거, 그거 뭐 이겨내면 되고요. 그리고 촘촘히 만들다 보니 다음날 손가락 조금 저리고 아프면 되고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최호진님, 김도년님도 그리고 이승민님도 부천에서 33도라고 체감온도는 38도라고 그리고 8879님은요 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구름이 기차처럼 보여서 한 장 찍어서 보냅니다. 진짜 사진 봤는데 기차처럼 보이더라고요. 감사해요. 최병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MBJ님 매일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오경희님 황은희님 그리고 이정희님, 김현주님, 이효천님, 8929님, 장인섭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신효범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에서 서운분기점까지 밀리고 부평부터 서인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론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총 27km 막히는데 양지에서 용인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4km 정체입니다. 대동요금소에서 삼락까지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0: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1: 맨 아래
0: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일 많이 연락이 온 곳을 꼽으라면 단연 안전 안내 문자가 아닐까 싶어요. 띵동, 폭염경보,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띵동,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띵동, 온열질환 주의, 안전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야외에 계신 분들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시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또 제가 평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물 드셔야 됩니다. 아, 좀 이따 마셔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우리 첫 곡 나가는 동안 다들 시원하게 물 한 잔 들이켜고 오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들려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 이노진 왔습니다. 물 한 잔들 다 드셨어요? 게시판 보니까 예, 명령대로 했어요. 저 좋다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라고 제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물 안 먹어도 되지. 여러분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더운 날씨에 땀 많이 흘리면 혈액 속에 이제 수분이 감소해가지고 혈액량 줄고 또 혈압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갈증 나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찬물 먹었대네. 아이 찬물 드시면 안 돼. 미온수. 찬물 드시면요 위장장애 일어나시고 그 뭔가 다 위축돼. 근육들도 위축돼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너무 찬물 마시고 너무 찬물 마시지 마시고 오, 되게 비슷하네. 어쨌든 미온수 정수기에서 찬물 딱 해서 한 절반 한 다음에 좀 온수 한 3분의 1 이렇게 합쳐서 드시는 거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순환되도록 더운 물을 미리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찬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깔리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먼저 한 3분의 1 받고 3분의 2는 찬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걔네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섞여. 네. 와 잔소리 어마어마하겠네. 그 와중에 고선홍님이 할아버지와 수박 들으시더니 할아버지 목소리는 우리 인디가 제철 인디.
1: 아이고 그래 선우가 물 마셨어? 응?
0: 문나이님 엄만 줄 맞아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다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좀 받들어 모시세요 진짜. 김혜민님 맞아요. 제일 많이 오는 문자는요 긴급 재난 문자예요. 친구보다 더 많이 자주 받는. 그죠. 유난히 좀 많이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많이 오는 걸 느끼면서 잘 조심해야겠다. 야외 활동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나라 진짜 복지국가 다 됐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챙김 받는 느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실종 신고 문자도 엄청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주행 중에도 뭐 한 번 집에 갈 때마다 한 두 번씩은 받는 것 같은데 아유 안타까운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거기에 또 그 인상착의 같은 거 잘 보시고 꼭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윤은영님. 아, 떡꼬치 만들면서 인디 얘기 듣고 물 한잔 했습니다. 아이, 불 앞이라 더워요. 아, 가셨어요. 저녁 식사 준비하시니까 불 앞에 계신 분들 많죠. 아이고, 요즘 뭐, 그거 저기 인덕션 쓰신다고 해도, 아유, 엄청 뜨겁고 덥고, 그리고 또 불 앞이면 선풍기도 못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아유, 정유진님, 잔소리 밀도도 장난 없네요. 그렇죠. 아주 차가운 물 같은 아주 밀도 높은 그냥 그런 잔소리 그냥 2시간 내내 해줄 테니까 초반에 딱 9분만 듣고 예, 나머지 1시간 50분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들으면 2시간 내내 해요. 자, 스드인들의 예, 오늘 저녁 풍경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디서?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릴게요. 어, 여기 시원하니 빠졌네. 대본도 내 잔소리를 들었네. 보통 시원한 커피를 드린다 그러는데 커피 한 잔씩 그냥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1492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음악 신청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을 외쳐주셨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얼른 듣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 스테인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공구구사님,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퇴근길이 너무 낯설어요. 풍경도 재밌고 퇴근길이 신나네요. 스윗 드라이브랑 같이 퇴근. 어이, 그러시군요. 아, 우리 공구구사님 지금 좋으시더라도 그 당분간은 회사 대문 나와서 정신 똑띠 차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구동네로 가게 되니까. 예, 조심하세요. 아카시아님, 아직 일하고 있는데 아내의 콩국수 만들어준다는 문자에 와,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서리태를 맷돌에 갈아서 만들어주거든요. 아, 진짜 집에서 맷돌 갈아서? 와, 대박. 진짜 꾸덕꾸덕한 그 진짜 건강 덩어리 그 콩국에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소면 말아가지고, 그죠? 달걀에다가 너무 맛있겠다. 하, 꿀보이스님, 여긴 영동 무란계곡이에요. 영동 무란계곡. 휴가라서 계곡에 발 담그고 인디 방송 들으니까 여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인디 목소리 꿀이에요. 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여름에 이거 해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 계곡에 물 담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사진 한번 찍어 보내주세요. 와, 오랜만인 것 같아. 배수진님, 인디 오랜만에 들으러 왔어요.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32개월 첫째랑 7개월 둘째 혼자 돌보고 있는데요. 더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남편이 와요. 얼른 와라, 우리 남편 얼른 와줘, 힘들어. 우리 요즘 태어난 아기들은 진짜 이 더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짠하다. 아이고.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구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셨습니다. 파이팅 잃지 마시고요. 항상 고개 딱 드시고 예, 땅 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집으로 갓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신 1007님 인디, 저는 지금 늘 퇴근하던 이 시간에 마트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곡을 가자고 해서 급하게 아쿠아 슈즈를 사려고 들렀습니다. 아웃도어 업체다 보니까 제품 체험 겸 해서 백수까지 먹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너무 설레요. 오, 아쿠아 슈즈. 한 번도 사본 적 없어. 아쿠아 슈즈? 그러니까 물이랑 안 친하니까요. 수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벗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아쿠아 슈즈. 그러네. 잠깐, 아웃도어 업체인데. 그렇죠. 아쿠아 슈즈. 그러니까 대조군 다른 업체의 슈즈를 살 때는 법카로 사셨겠죠? 이런 게 궁금해. 예. 어쨌든 그냥 놀러 가기 뭐 하니까 이렇게 실험도 하고 일하러 간다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짐을 지우면서 다녀오실까 봅니다. 아, 설레시겠네. 좋겠다. 계곡 얘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아까 계곡에 발을 어떻게 담그냐고. 그렇죠.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거겠죠. 계곡에 발을 담그는 건 거인이나 가능하겠네요. 죄송해요. 배은화님, 갈 곳을 잃고 방황 중입니다. 딸이랑 퇴근하고 백화점 쇼핑하기로 했는데 남친이랑 약속 생겼다고 나중에 가세요. 남친을 더 소중히 여기는 딸 서운해요. 이 따님이 엄마랑 백화점 가기로 했어 라는 걸 남친한테 얘기 안 했겠죠. 그죠? 보통 얘기를 하면 그랬어. 아이고, 어머니랑 가. 괜찮아. 이랬을 텐데, 그것까지 이제 미리 차단한 거지. 가족과의 약속은 미리 차단해버려. 야,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은하님, 진짜, 이제 어디 가요? 혼자 쇼핑 어때요? 혼자 쇼핑.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백화점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요즘 시세 어떤가 이렇게 좀 둘러보는 거 좋아하는데, 다녀오세요. 저녁도 거기 저기 푸드코트 가가지고 먹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오시면 좋겠다. 자, 우리 1007님 배은하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 체크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의 주제를 알려드리죠. 우리 스틴들 귀 쫑긋. 파밤. 뭐뭐 라면. If, 영어로 if, 즉 가정법이 들어간 노래입니다. 그죠? 일면 라면송이죠. 뭐뭐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가득한 노래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뭐뭐라면 하는 상상이 들어간 노래들도 정말 많죠. 제목이나 가사에 if, 가정법, 뭐뭐라면이 들어간 노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작,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현실이 있지 않은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가정해보고 추론해보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곡이 선택될 것인가 기대해보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이 여러분의 손에 담겨집니다. 자, 두 곡 듣고 라면송 들어봅니다. 4487님이 신청하신 클릭비의 백전무패 준비했고요. 그리고 3091님이 신청하신 잭스키스의 로드파이터까지 나갑니다. Now that's what I call music.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생이에게는 커피 두 잔이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많이들 그 악뮤의 라면인 건가 보내주시거든요. 그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먹는 라면이잖아요. 보통 명사예요. 아니고요. If 가정법, 뭐뭐라면 좋겠다, 뭐뭐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들의 노래. 자, 봅니다. 첫 번째 곡은 3158님이 다시 사랑한다면 신랑아 넌 아니야.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1: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 수

바로 나와버리네. 김현정의 끝이라면. 오늘 야근이라 퇴근을 못하는데 업무가 끝이라면 좋겠네요. 인디 얼른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하신 3699님 같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박혜진님이요. 정승환의 너였다면이요. 머리 좋은 너였다면 좋겠다. 다음 주 시험인데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원패스하고 싶고 더위 먹었나 봐요. 욕심이 과하네요. 반성해요. 다시 열공 들어갑니다.

1242님, 세월이 가면 그리운 마음은 잊혀지겠지만 우리의 추억까진 잊지 말아달라는 슬픈 가정. 크, 명곡이에요 정말. 그 노래입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4713님이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인디 이것도 맞죠? Sure, exactly.

0: 충분해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돼줘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영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4: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5: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IP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1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 라면 속 만나봤죠. 뭐뭐 라면 이렇게 가정법이 들어간 노래들 함께 했는데요. 자,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오늘의 센스쟁이는 김미승님.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요. 요즘 같은 날씨엔 눈이 와서 열을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안이 땀으로 흥건해서 손이 퉁퉁 불어요. 아, 맞네. 무엇보다도 이 노래가 우리들의 딱인 가정법 노래가 되겠네요. 엉뚱한 상상 진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린 2부에서 뵙겠고요. 우리 미승님께는 커피 2잔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밤에는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텐데요. 온열 질환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일직 분기점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이 여파로 5km 정체고요. 이후로도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0: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김영숙님께서요.
1: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주다니. 다음 생에는 꼭 자상한 남편을 만나리라 다짐합니다. 하하.
0: 그래서 쿨에 결혼을 할 거라면 신청해요.

0: 그렇게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신청하신 그 마음은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쿨에 결혼을 할 거라면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상하고 집안일도 같이 잘 하시고 그런 남편분들은 안 계시나요? 이렇게 다 못한다고 그런 분들만 사연을 보내주신 거겠죠? 그죠? 자상한, 서로가 자상한 분들은 다 그냥 알릴 필요 없으니까 문자를 안 보내주는 거겠지. 하소연하려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겠지. 그죠? 아니,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뭐죠? 행복한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아니, 물론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게 이제 아쉽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시켜야지만 하고 알아서 잘 안 할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저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착착 알아서 잘 알잘 닦아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와중에 박민서 님이 있어요. 저희 남편 하트. 잠시 후 2부에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어지겠습니다. 자, 사진첩에 담긴 오늘의 사진들도 스티인에 같이 나눠주세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제 허밍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아트 예술 아닙니까?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나에게 바나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D플랫

스피드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ART의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임기인님, ART의 슬픈 얼굴? 에이, 설마 아니겠지. 크크크. 아, 힌트송이구나. 아, 이거는 이거 조져야겠다. 의식의 흐름을 다 적어주셨어. 예, 시작할 때 아, 제 입으로는 그렇지만 아트 아닙니까? 예술 아닙니까? 이러니까 ART 슬픈 얼굴 아예 아니겠지. 그랬더니 바로 이제 눈물은 쓰러지는 내게 눈에 아 힌트송이구나. 임기인님 커피 한잔 드려요. 아 웃긴다. 이런 거 웃겨. 성진영님 정답! 복화술이야. 나나나나나 복화술이야. 이거 웃긴다. 김혜민님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허밍이 분명 김정민 오빠 같았어요. 아 뭔가 그 약간 쥐어 짜내는 창법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젠 눈물을 거두어 오웨오 오웨오 오웨오. 비슷하다. 혜민님 혜민님은 예 그냥 패스. 아, 좀 더 감동이 있어야지 커피를 드리는데 약간의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 공개할게요. 아 워낙 그냥 허밍도 그냥 노래를 하는 것처럼 너무 정답곡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싸이의 예술이야 였습니다. 예술이야. 좋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경쟁률 높습니다. 당첨자 10분입니다. 자, 첫 번째 싸이 예술이야. 인디 진행은 예술이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추연지님 되셨어요. 그리고 오, 버스 타서 버스를 바로 타서 예술이고요. 거기다 버스에서 스팀 나오니까 또 예술이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날 잡았네. 우리 이정민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다 넘겨요. 오늘은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 인디 허밍 예술이네요. 싸이의 예술이야. 운동 중에 힘나게 제 글이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당첨되셨어요. 크리스탈 신 신수정님 당첨되셨습니다. 아, 무거운 거 들다가 놀래가지고 근육 놀라면 안 돼요. 예, 평온하게 됐구나 하시고 계속 쭉 킵 고잉. 아, 오늘 영어를 많이 하네. 잘해 영어. 싸이 예술이야입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빨리 들려주세요. 오, 오 쿨해. 리하이안님 정답 당첨되셨습니다. 좋아요. 기분 꿀꿀하니까 이 신나는 노래 예술이야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 총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나에게 바나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열한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꼭 받아가세요. 정답 꼭 갑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곡 스비드박 퀴즈 정답곡이었는데요. 와, 마침 아까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7465님께서 콩을 깔았더니 스윗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반가워서 메시지 남깁니다. 여기는 대프리카예요. 요즘 대구는요 진짜 끝내주게 덥네요.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할게요. 싸이 흠뻑쇼 갔다가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1인입니다 하셨어요. 와, 흠뻑쇼 유경험자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청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 콘서트 현장에서 같이 뛰면은 와, 장관이잖아요, 장관. 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진짜 야, 그 어떤 기분일까? 진짜 그래요. 아, 너무 짜릿한 그 순간 우리 경험하신 7465님 이 그냥 음원으로 들으면 그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좀 밋밋하죠. 아, 그때 그 기분 어마어마한데. 소위 AR이라고 하는 이 음원으로 들으면 그 감동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펼쳐지겠죠. 그때 내가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느낌이 한순간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추억 잘 하고 오신 것 같네. 아우, 대프리카 대구 너무 덥죠. 대구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다 그냥 불덩입니다. 5803님 하이, 택배 배달해야 되는데 선곡이 너무 좋아서 차 세워놓고 노래만 듣고 있네.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은가? 그렇죠. 다 알아서 하시겠죠. 조금 쉬었다 가세요. 성진영님, 인디 요가 수업 가는 길에 듣는데요. 이 시간 인디 덕분에 발걸음이 아주 신이 납니다. 늘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하트. 와, 요가 수업. 야, 우리 PD님도 요가 수업 진짜 징그럽게 가기 싫어하시는 정말 너무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니 사람이 우울해 보여. 약간 막 축 처졌어. 눈썹도 팔자고 그 큰 눈이 더 줄어들고 뭐 이래. 왜 그러냐 했대. 오늘 요가 수업 가야 돼요. 죽으러 가는 것 마냥 그러길래 아 요가 수업 가서 아 좋죠. 뭐 명상하고 그랬더니 아니요 언제 끝나나만 기다려요 이랬는데 우리 성진영님께서는 아주 가고 싶어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비싼 돈 내놓고 안 가면 안 되지. 피디님 이번 주 내일 가나? 다음 주 가나? 예. 네. 월요일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제가 못 느꼈다. 괜찮았네. 컨디션 괜찮으셨네. 다행입니다. 아, 예. 나마스테. 자, 오늘의 장면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겁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우리 하루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는 장면들 사연으로 혹은 사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사연 받아볼게요. 김선화님께서 청해 주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그리고 한미경님이 청해 주신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0: 동화.
1: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김예준님,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면서 광주로 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고향 친구라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급히 열차 검색 중입니다. 가는 게 맞겠죠? 축하한다 친구야. 이미 뭐 100% 가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가는 게 맞겠죠? 살짝. 아니요, 갔다 오세요. 그렇게 선뜻 가기로 검색하고 이러실 정도면 진짜 소중한 친구일 거고요. 그 친구가 내 마음보다는 두 배 세 배 아니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 고마울 겁니다. 특히 이렇게 먼 지역에까지 이동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오라 그러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준님께 꼭 와줄 수 있냐고 했으니까 정말 좋은 친구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32님, 엊그제 모내기 한 것 같은데 벼가 많이 자라서 중거름 주는 거 돕고 있어요. 약간 흐린 날씨임에도 정말 땀이 줄줄 흐릅니다. 늘 참여는 못해도 잘 듣고 있어요. 아산에서 소금숙. 우리 금숙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아, 벼가 정말 빼곡하게 진짜 풍작을 이룰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모습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참 신기해. 저 벼들 저 잘 키우면 또 거름도 주고 피도 뽑아주고 이러다 보면 노랗게 또 추수철이 다가오겠죠. 아, 그 한복판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덥죠. 진짜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0319님, 인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휴가를 썼는데 생각 없이 갑자기 기차표를 예매해서 목포에 와버렸습니다. 바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염없이 바닷길을 계속 걷고 걷다가 바다가 넘실거리는 걸 딱 멈춰서서 계속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셔가지고요. 감동 와사삭. 예, 내일부터 또 열심히 돈 벌러 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예, 인디 보여주려고 사진도 보태드립니다. 그랬어요. 아, 이렇게 재치 넘치고 유머러스 하시네.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뭔가 아둥바둥 진짜 조금 힘들면 이렇게 농담할 기운도 없어요. 0319님의 마음에 바람 한 줄기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6831님, 인디, 태어난 지 20일 된 우리 임은우, 오늘 퇴원해서 집에 도착한 손주를 보러 갑니다. 너무 설레요. 은우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축하해. 아우, 세상에 나온 거 너무 축하하고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 자, 지금 도착하셨을까? 손주 보면서 한껏 안고 막 웅룡웅룡 거리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눈물도 흐르시겠죠. 우리 은우 잘 크거라. 이 삼촌도 아주 잘 크기를 응원할게.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0: 이런 노래 같았어요. 김정현 님이 저렇게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면 저는 만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가는 그렇게 보기만 할 충분할 시간을 안 주겠지만요. 왜요? 가만히 있겠죠. 지켜보는 것도. 아, 진짜 갓 태어났을 때 우리 조카를 생각해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제가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제 스스로 느껴봤을 때도 그렇고 참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고 와,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쑥쑥 커나가는 모습도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때만 볼 수 있는 그 예쁜 모습 잘 사진에 담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뚫어져라 잘 봤네요. 애기 냄새 날 것 같다고 막 혜미님도 그러고 현미님도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곡식 걱정하는 네 제가 항상 걱정하는 우리의 곡식들 농부의 땀으로 무럭무럭 크는 별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초록빛 물결이 눈을 시원하게 하네요 하시면서 K229님께서 제 맘 같은 문자 남겨주셨고요. 선욱님께서 와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쁜데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 수고로움 덕분에 저희가 맛있는 햅쌀을 기다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그 농부님의 땀방울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뭐 공산품도 그렇고 뭐 소비하는 음악도 그렇고 뭐 영화 뭐 여러 가지는 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진짜 피와 땀으로 맺어진 것들이 있을 테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이렇게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자, 짙은에 잘 지내자 우리 52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들으시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까지 듣고 옵니다.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사연 들어와서요. 5610님 사연 소개합니다. 고2 딸내미랑 저랑 몸무게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에 돌입하면서 3kg 먼저 뺀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하하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자는 누굴까요? 10만 원 나에게 와줘. 그래서 세븐에 와줘 들려주세요. 아유, 재치 있으셔.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다이어트 성공하면. 와, 남편이 왜? 하지 않고 선뜻 주신다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이시다 싶고, 10만 원을 타면은 뭐 하실까? 고기 뷔페 가시면 되겠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고기 파티 열자. 이제 10만 원 가면은 식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육 식당 가면은 알차게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덕분에 세븐에 와줘 오랜만에 듣겠네요. 자,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평안한 저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짧게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 쪽으로는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한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눈에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를 일들, 심지어는 말해도 잘 모를 것들 말이죠. 이를테면 옷에 남은 미세한 얼룩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뻗은 앞머리 한 가닥.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들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조금 어색했던 표정, 잘못 고른 단어 하나, 상대는 이미 지나쳐버린 장면을 혼자 몇 번씩 확대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림도 너무 가까이서 감상하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렵죠. 몇 발짝 물러서서 봐야 그 선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색들은 어떤 풍경을 만들고 있는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때론 나 자신에게 더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은 흠집 하나에 너무 바짝 다가가서 내 진짜 모습을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팍 이상우입니다.

0: 쉐어 빌리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위상호의 드림팝 7월 29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거기 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할걸. 예, 그 단어는 쓰지 말걸. 예, 뭐 보라를 할 때면은 좀 활기차게 할걸. 그런 표정은 좀 짓지 말걸. 예, 이렇게 좀 예, 제가 썼던 말들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좀 복기할 때가 있어요. 예. 아, 저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복기를 해요. 매번 그래요. 뭐 나아지겠죠? 그런 게 복귀하다 보면. 예. 근데 사람들은, 예, 제가 그, 좀 민감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것들, 작게, 좀, 제가 좀 크게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신경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만 그렇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도, 나 그때 그랬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좀 마음에 남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알 리가 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되물어요. 예. 그러고 보면은, 뭐, 다들 자기 흠집 들여다 보느라, 예, 바쁘긴 한가 봐요. 예. 작은 흠집을 너무 확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오늘도 꽤 괜찮은 하루였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모던 토킹 브라더 루이 341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날도 덥고 습해서 마음이 칙칙합니다. 네, 신나는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청춘을 추억하게 만드는 곡이에요. 마음이 칙칙하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죠. 네. 아, 칙칙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뽀송하고 밝게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네. 음악이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은데. 예. 그러셨나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칙칙한 거에서 좀 벗어나셨나 모르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박혜진 씨, 예, 퇴근길 딸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맛있는 거 먹자고 했더니 좋아랍니다. 어제 저 없을 때 남동생이랑 싸워서 속상했다고 하는데 속상함은 들어주고 맛있는 걸로 풀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착한 딸이다. 예, 그래도 엄마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딸이 맞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평소 이렇게 좀 친구같이 잘 지내셨나 봅니다. 예, 어떤 거 맛있는 거 드실지 궁금한데요. 예. 자, 0315님, 날씨도 덥고 입맛도 없길래 예, 피자 한 판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습니다. 가끔은 배달 음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이렇게 이제 시켜 드시면은 이게 편하기는 한데 뭔가 물려요. 예.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또 뭔가 몸이 좀 귀찮거나 예, 이럴 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시켜 드시면 죄송합니다. 음식점 사장님들한테는 자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신다고 예, 물린다고 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예, 그래요. 이럴 때는 뭐 배달 음식

마빈 게이, 섹슈얼 힐링, 그리고 스모키 로빈슨, 크루징 듣고 오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561님, 중1 딸아이 여행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는 김에 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문인식이 열 손가락이 다 안 되더라고요. 직원분이 종종 있는 일입니다 라며 웃으셨어요. 세월이 흐르니 지문도 옅어지고 유유 서럽네요. 여행 계획도 없는데 여권을 왜 만들었는지 마음은 이미 여행지 어느 곳에 있는 듯합니다. 드림팝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문이 아니 뭘 좀 험한 일을 하시나? 왜 지문이 없어져요? 근데 왜 가끔씩 그 왜 집에서 쓰는 그 세제 중에 좀 약간 그 독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좀 만지게 되면 지문이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약간 이게 뭐 약간 이렇게 녹는 성분 있잖아요. 예. 염산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잘못 만지면은 이거 오늘 봤는데 여기가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졌어, 지문이. 다시 생기나요? 아니,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지문이 다시 생기지 않나? 아닌가요? 예. 근데 잘 만드셨어요. 이거 왜냐면 어떻게

급하게 어디 가실 일이 생기거나 뭐 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권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여권이 그 만료일 요런 거 잘 안 챙기셔가지고 뭐 그냥 넉넉하게 남았겠거니 해가지고 예 막상 공항에 갔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몇 번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넉넉하게 되는 걸로 5년 10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년짜리 뭐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넉넉하게 두셔야 또 든든하죠. 예. 당장 뭐 어디 가시진 않아도. 감사합니다. 요 6일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946님 전에도 한번 문자 드렸는데 라라 민스 I love you를 스윙 아웃 시스터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게요.

M2M, Don't Say You Love Me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구재정 씨, 평소와 다름이 없지만 왠지 오늘 저녁은 저녁 준비와 마무리가 깔끔한 느낌입니다. 드림팝을 듣고 있어서일까요? 나이 50을 훌쩍 넘겨 새로운 저녁 일상이 생길 줄이야. 아, 정말이요? 드림팝 때문에? 아마 근데

것보다는 뭔가 그 자신은 잘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은 뭐 마음에 약간 꼬임이 이렇게 좀 풀려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매일 그게 똑같이 하는 일들도 뭔가 더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좀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한 곳이 뭔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 곳이 그냥 좀 답답하고 뭔가 약간 응어리가 있고 이게 사람 때문인 건지 일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건지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싹 뭔가가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그냥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것들이 괜찮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예. 아마 마음이 아마 좀 가벼우셔서 그러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드림팝 때문이라고 그러신다고 하면은 뭐 저야 뭐 너무너무 고맙죠. 드림팝의 존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구재정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4817님, 시골과 도시를 딱 반반씩 오가며 생활하는데 오늘은 시골에서 누워서 들어요. 평상에 누워 음악 들으니 기분이 너무 짱짱이라 문자 도전. 항상 들으면서 힐링해요. 이선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선이 씨. 와, 시골과 도시를 반씩 오가면서 생활하시는, 부럽다, 예. 저도, 근데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지가 뭐, 그건 아니죠. 예, 월화수목금, 예, 주 5일째면은, 근무하시고, 금요일 오후부터 금토일까지는 이렇게 또, 예. 그렇게 또 시골에서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직장이 이렇게, 예, 정해져서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부럽네요. 자유롭게, 예. 왔다 갔다. 뭔가 이게 오갈 때마다 새로운 그 마음가짐이 되고 그다음에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일단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4817님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096님, 강원도 속초에서 고등어 낚시하면서 힐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네요. 예, 좋은 음악 들으며 기분 좋게 가려고요. 속초에서 고등어 낚시요? 고등어가 약간 한류성 어종이죠? 예, 그러니까 동해에서 잡히는 게 맞구나. 좀 반대로 생각해서 속초에서 고등어가 잡힌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뻔했어요. 그렇지. 서해는 아니지. 그쵸? 야. 고등어 낚시는, 예. 고등어 낚으셨다는 분은 저는 처음 들어봐서, 예. 로비 윌리엄스의 Feel 신청하셨고요. Gary Barlow, For All That You Want.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예, 늘 그랬지만 오늘은 역대급으로 거저드리는 퀴즈입니다. 드림팝의 풀네임은 뭐뭐뭐의 드림팝이죠. 예, 뭐뭐뭐에 들어가는 제 이름은 뭘까요?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는 저를 본 청취자분들이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호 밧주, 이상호 밧주 베이비. 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상호, 2번 이상해, 3번 이상엽.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스트 세븐틴의 Stay Another Day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에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요. 다만 서울 시내 안쪽으로는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생긴 곳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에서 반포대교 쪽입니다. 앞 시간 사고가 났고요.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동작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쪽 성수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방향 옥포 분기점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마일리 사이러스 플라워스 윤성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년 전 이 노래로 줌바 추는 걸 좋아했던 나 벨소리도 이 곡이었어요. 유난히 꽃 나무를 좋아했던 우리 엄마가 그에 돌아가셔서 이젠 이 노래를 들으면 반갑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슬픔과 또 반가움이 예, 교차하는 그런 노래. 아, 그런 노래가 뭔가 좀 애틋하잖아요. 예. 또 들으면 참 이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와요. 예. 마냥 기쁘지만은 않는데,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슬프지도 않은 예, 그런 곡들이 저에게도 몇 곡이 있는데, 예.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잘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No Doubt, It's My Life 였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승미 씨, 지금 사는 집이 너무나 복잡해서 청소 전문업체에 연락했거든요. 다음 주에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서 전문가들 손을 빌리게 됐네요. 잘한 걸까요? 예. 아니, 제 주변에는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이 뭐 이게 뭐 물건들이 이제 쌓였다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된 집들이 있긴 하죠.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그냥 뭐 몇 시간 청소하면 되겠다 싶은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승미 씨 댁은 혼자서 얘기하시기가 그게 꽤 힘든가 봅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아니 얼마나 힘드시게 이게 전문업체까지 부르셔가지고 이걸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예. 저 이런 거 잘하는데. 아니 근데 뭐 전문업체만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그냥 좀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지. 버릴 건 좀 버리고. 아 근데 이게 본인 능력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제 3자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 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이 당사자가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근데 본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전문업체를 쓰는 거고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아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 객관화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 부디 좀 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승미 씨한테 예, 화이팅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5146님. 예. 고등학교 졸업 후 기타리스트를 꿈꿨을 때 키와 몸무게가 173cm에 60kg이었습니다. 아, 마르셨었네요. 예, 스키니진 입고 다니고 장발에 뿔테 안경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많이 쪘는데 작년에 89kg에서 10kg를 빼서 79kg 유지 중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시려면은 79에서 60이 되려면 19kg를 더 빼셔야 되는 거.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건강상에 약간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키가 173이시니까 조금 더 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약간만. 예, 약간만 한 3, 4kg 정도? 예, 그 정도. 이태서 씨 맞죠?

비만에 대한 기준이 보니까요, 외국보다 이게 굉장히 좀 더 엄격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강박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좀 건강이 조금, 예, 이상이 좀 감지가 되신다면 조금 더 빼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응원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reed Higher, Nickelback, How You Remind Me.

크리드 하이어 들었고요. 이어서 니켈백 How You Remind Me 였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548님, 얼마 전에 초등 3학년 딸이 방학을 했는데 저녁 먹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나 방학해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귓속말로 하는지, 대체 얼마나 좋길래 저러는지 감도 안 오네요. 저도 방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개학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방학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 방학이라는 건 아이들한테는 이제 정말 진짜 노을방 아니에요. 예, 노을방. 그 방학인데 부모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뭐 이것저것 뭐 간식 뭐 식사 챙겨야지. 예,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진짜 나만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분이 또 호캉스 가신다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하루가 지는 구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한 2박 3일 못해도 한 3박 4일 진짜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연락 안 받고 방해 안 받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학교 다니는 게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방학이 좋으면 나 방학해서 너무 좋아. 고학년 되면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게 그런가요? 친구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춘기 이후로 사귀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예. 박계형 씨, Red Hot Chili Peppers Scar Tissue 신청해요. 오늘 스피커 구입했는데 음질이 대박.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음악으로 힐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신청하신 Red Hot Chili Peppers Scar Tissue.

키스 제럿 컨트리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위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이성호 씨, 꿈디는 엘베 타면 문 쪽 아니면 안쪽 어디에 서 있어요? 문 앞에 서 있으면 내리는 사람 있을 때마다 문지기처럼 닫힌 버튼을 후딱 눌러야 하고 늦게 누르면 눈치를 봐야 하고 공감 가족 꿈디. 문 앞에 서 있는 경우는 사람이 좀 이렇게 차 있을 때 문 앞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문 닫힘을 앞에 있는 사람이 눌러야죠. 예, 좀 이게 저기 예,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이렇게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비어 있으면 안쪽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예. 그러는 편이에요. 뭐 근데 안 그런 분들도 계신가? 그냥 비어 있어도 그냥 문 앞에 스위치 앞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긴 있구나. 그거는 예. 저는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예. 반수진 씨, 전 이제 짐에 출근합니다. 2년 동안 컨시스턴시를 목표로 59세에 시작해서 2두, 3두 대퇴 복근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건강은 덤이고요. 와, 멋지시다. 뭐 어디 그 저기 뭐 대회 머슬마니아 뭐 이런 대회를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프는 이미 찍으셨을 것 같은데. 와, 2두, 3두 대퇴 복근. 예. 예. 부럽기도 하고 저도 좀 자극을 받는데요. 예. 근육 운동 안 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잉글랜드 댄 그리고 존 포드 콜리의 Just Tell Me You Love Me 신청을 하셨고요. 이어서 댄 포겔버그의 롱고까지 듣죠.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 Just Tell Me You Love Me 반수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댄 포겔버그 롱거 들었습니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수진 씨, 심신 안정이 됩니다. 습한 여름 정말 싫고 그래서 여름이 더 싫고 습해서 이유 없이 짜증나고 그래서 라디오 켰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가라앉았어요. 다행입니다. 야, 웬만한 건 다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걸 드림팝이 이겼네요. 극복하게 해드리네요. 김연정 씨, 저녁 먹고 드림팝 들으며 하루 마무리하는 농사꾼입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드림팝 끝나는 시간이 잠들 시간이랍니다. 예, 잔잔한 팝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 Toy Soldiers 부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자, 오수진, 김현정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티카, Toy Soldiers.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Tommy Page A Shoulder to Cry On 듣죠. 이상우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이면 밤마다 TV에서 남양 특집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불을 두르고 앉아 무서운 귀신 얘기를 들으며 밤의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남양을 단어 그대로 풀면 서늘함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피서와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인 남양 만흥엔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서 가물을 즐기고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차를 마시고 밤이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하늘에 뜬 별을 보며 야외 캠핑 감성을 즐겼다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할 텐데요. 긴 더위를 버티게 해줄 나만의 피서법은 찾으셨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무서워. 드라마 M OST에서 최윤실의 나는 널 몰라 들으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지원님께서 저 오늘 갑자기 드라마 M 주제곡 생각났었는데 이 야심한 밤에 틀어주시니 좀 오싹하네요. 더위가 싹 달아나는 느낌. 그쵸, M 진짜 무서웠는데 저도 진짜 M을 무서워하면서도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눈 가리면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나름 이제 M 흉내가 개인기였는데 이게 너무 시절이 지나버려서 못했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아, 네, 밤그대 가족들이 원하시면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1: 나는 M이다. 복수하러 돌아왔다.
0: 어때요? 예, 죄송합니다. M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 M인 거 알면은 되게 비슷한 거 알 텐데. 이성우님, 방금 유디 목소리가 더 무서워요. 아, 홍정원님도 너무 무섭다고 제 목소리. 예,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원하시죠? 4719님, 여름 남량 특집하면 KBS 전설의 고향이 최고였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불로 눈 가리고 살짝씩이라도 보고 싶어요. 요즘은 근데 무서운 걸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너무 무서운 영화나 이런 콘텐츠가 많아서 굳이 TV에서 안 해도 돼서 그럴까요? 아무튼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와, 맛있겠네요. 햄버거 세트에 달달한 딸기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신예 10팀의 기념공연이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C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8일 토요일에 5분, 9일 일요일에 5분, 총 10분에게 1인 2매씩 선물할게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유재하라고 꼭 적어서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름다워 윤수일 밴드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조용필의 단발머리였어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선물은요, 햄버거 세트에 달달한 딸기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립니다. 6316님께서 손님 태우고 가는데 빵 터졌어요. 나는 애미다. 복수하러 돌아왔다. 뭔가 귀여운 곰 같은데요. 아니에요. 무서운 애미예요. 귀엽다니요. 네, 여러분을 오싹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너무 더운 날 한 번 더 할게요. 558님 무지 덥네요. 저는 오늘 연차 냈어요. 아내가 아이 유치원 방학이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동생에게 빌린 튜브 가지고 물 받아서 수영장 놀이 해줬어요. 이걸로 2시간 즐겁게 보냈네요. 와, 화장실 한쪽에 그 수영장 튜브인데요. 되게 넓은 튜브를 상상했는데 네, 그냥 뭐랄까 바구니 같은 튜브네요. 아기가 한 3살 됐을까요? 몸이 쏙 들어가고 딱 맞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수영복 입고 또 장난감 띄워놓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윤미라님, 딸이 오늘 정말 난리였어요. 뭘 물어도 대답도 없고 짜증만 내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사춘기 왔나 싶고 걱정돼서 왜 그런지 차분하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수요일이 힘들어 하네요. 수요일만큼은 혼자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조용히 문 닫고 나왔어요. 애들도 수요일이 제일 힘든가 봐요. 아이고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너무 힘들어요. 학원에 숙제에 진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8639님, 가족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휴가 보내고 왔어요. 엄마가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으셔서 생애 처음 바다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바닷물에 발 담그며 좋아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쁜 여름 추억 하나 만들고 왔어요. 와, 아름다운 날이었네요.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바다를 보

바다 기념일입니다. 매년 오늘 날짜 되면 바다로 떠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소중한 날 보내셨습니다. 방령혜님 신청곡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보내드리죠.

바다새의 바다새, 성영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이게 되네? 왜 그동안 안 했지? 휴대폰 사진첩을 열고 기록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혼자 깔깔 웃다가 며칠 전 친구와 다녀온 여름휴가가 떠올랐다.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보낼까 고민하던 내게 친구가 먼저 남이섬에 다녀오자고 얘기를 한 거다. 쇼츠 보는데 남이섬이 나오더라고. 우리 대학 때 자주 갔잖아. 커플 데이트 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 스티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다 어디 갔나 몰라. 10년이 훌쩍 넘은 추억 얘기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래 가자 떠나게 됐다. 친구가 모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남이섬에 도착했는데 어쩜 이렇게 그대로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우리 왔어요 하는 인증샷을 찍으며 생각했다. 지도 볼 필요 없겠네. 어디로 가면 되는지 나 다 알아. 다 기억나. 20대의 첫사랑과 손을 잡고 나란히 걷던 숲길을 내가 잊을 수가 없지. 야, 자전거 탈래? 여기 아직도 커플 자전거 있대. 장난해? 내가 너랑 커플 자전거를 왜 타냐? 땀나, 그냥 걸어. 친구와 서로를 열심히 사진 찍어주며 남이섬 구석구석을 걸었다. 걷다가 더우면 벤치에 앉아 신발 벗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다 친구가 너 거기 기억나? 하고 물으면 그때를 떠올리며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거 없나? 걷는 게 지루하다 싶을 때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번지점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맞네. 요 옆에 번지점프 하는 데 있지? 친구와 커플 데이트하던 시절 또래 20대들이 허리에 줄을 묶고 번지 하는 걸 구경하곤 했다.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네 발로 어떻게 뛰어? 무서워서 안 돼. 남자친구 품에 폭 안겨 뛰어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발을 돌려 집에 갔던 기억이 난다. 이젠 나이도 좀 들었고 하늘을 가르며 뛰는 것 따윈 겁나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겪기도 했고 번지점프? 이젠 할 수 있지. 버킷리스트기도 했잖아. 오늘 온 김에 한번 뛰고 가자. 그렇게 친구랑 예정이 없던 번지를 했다. 한 마리의 큰 새가 된 것처럼 양팔을 쭉 펴고 뛴 것 같은데 사진 속에 이 구부정한 사람은 누구람? 속세의 모든 고민을 허공에 내던지는 마음으로 난 분명 활짝 웃었는데 사진 속 공포에 떠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람? 그래도 그때는 못한 걸 이젠 할 수 있게 됐구나 싶고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또 생겼다 싶고 뭐야? 나 꽤 멋있잖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리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아, 이게 좋네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겨울 연가를 생각하니까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문영님께서 들으시고 남이섬 좋죠. 어릴 때 가보고 재작년에 가족이랑 오랜만에 갔는데 볼거리도 많고 좋더라고요. 정말 남이섬에 많은 또 일본 네, 아주머니들이 가셔서 네 욘사마를 떠올리며 좋아하셨었죠. 이현주님, 춘상아. 김은님, 남이섬 같이 갔던 오빠 잘 살고 있지? 아, 김은님이 찾으십니다. 혹시 그 오빠 듣고 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김은 님입니다. 김은님 지금 남편님이랑 같이 계신 건 아니죠? 그 오빠가 그 오빠 아니죠. 밤부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은 버킷리스트 하나 이루셨습니다. 20대 연애 시절에 친구랑 커플 데이트했던 남이섬. 거기서 그때는 무섭다고 못했던 번지점프 뛰셨어요. 사진첩 속에 기록된 나는 어머 누구야 싶어도 추억 하나는 확실히 생겼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너 번지점프 해봤어? 나 해봤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버킷리스트 하나쯤은 있겠죠. 언젠가는 꼭 해야지. 마음에 새겨둔 꿈의 계획들. 희망. 버킷리스트 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햄버거 세트에 달달한 딸기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여운의 홀로 된 사랑, 배미라님 신청곡이에요.

0: 즐거운 인생 이광조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현용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여운의 홀로 된 사랑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언젠간 꼭 해야지 진짜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에 새겨둔 꿈의 계획들 버킷리스트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에 미소가 씩하고 지어집니다. 7706님, 저는 빵을 무지 좋아해서요. 파리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 입에 물고 사진 남기고 싶어요. 그쵸. 프랑스가 또 빵의 나라잖아요. 바게트, 크루아상. 이런 빵들 너무너무 맛있고 또 싸대요.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를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빵을 파리에서 먹어보는 것도 행복할 것 같아요. 3465님, 저는 한라산 겨울 등반이요. 언제 가도 좋은 한라산이지만 겨울에 가는 게 풍경도 예쁘고 멋있고 좋다더라고요. 언젠간 꼭 갈 겁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그러죠? 근데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상상도 못했는데 그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나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한라산 겨울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제가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네, 이병헌 씨가 그 어머님으로 나오는 김혜자 씨 그 화면으로 예, 폰으로 영상 통화하면서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났는데 정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더라고요. 3861님, 저의 버킷리스트는 작은 공방을 만들어서 그림 작업하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 벌써 2년여 그림 모임장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3861님은 버킷리스트를 향한 정말 현실적인 한 걸음을 내딛으셨네요. 그림 모임에서 리더를 맡으셔서 그것도 2년이 넘게 활동을 하셨다니 어느 정도 사람들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왔다는 거니까 공방을 만드는 건 정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제 주변에도 그림 그리는 거 꿈이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전혀 하지를 못하거든요.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윤지님, 저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에 가서 인생사진 남기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연히 사진 보고 반해서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됐어요. 와, 저도 여기 사진 봤는데 여기가 약간 진짜 하늘과 땅이 딱 복사된 것 같이 딱 그 뭐랄까요,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갔다 와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진짜 볼리비아가 남미잖아요. 여기 가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비행기 몇 번 갈아타고 거의 24시간 넘게 비행을 해서 가서 또 우유니 사막을 가서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을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1201님, 저는 저희 집 짓고 싶어요. 제가 건축과를 나와서 남의 집만 만들고 고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집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돈 모아서 땅 사고 멋지게 우리 가족만의 집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요.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모두가 은근히 꿈꾸지만 참 이루기 힘든 꿈이잖아요. 일단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집 짓는 것도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예, 지금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직장 근처에는 없죠. 좀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언젠간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5770님, 아이가 좀 더 크면 같이 연탄 봉사해보고 싶어요.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희망적인 버킷리스트입니다. 김윤숙님, 여고 시절 수학여행 다녔던 그 코스대로 다시 한번 단짝 친구 넷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 몇 장 준비해서 똑같이 찍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아, 이것도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꼭 하세요. 이렇게 거기 그 장소 가서 똑같은 옷이랑 자세로 사진을 찍고 옛날 사진이랑 딱 이렇게 비교해서 앨범을 만드는 거예요. 8047님, 저의 버킷리스트는 문학전집 다 읽는 거예요. 지금 30여 권 읽었는데 아직 300권도 넘게 남았어요. 1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와, 그래도 30여 권 읽은 것도 대단하십니다. 문학 전집에 있는 책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길고 이해가 안 가는 걸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2: 에스파 슈퍼노바. 박상우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Sea of Love, Fly to the Sky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백예린은 목소리가 지문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독보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2012년 16세 나이로 데뷔했습니다. 오늘 골라온 Bye Bye My Blue는 백예린이 20살 되던 해인 2016년에 발매된 곡으로 평소 써왔던 일기장의 감성을 가사에 녹였대요.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난 왜 네가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는 걸까?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여기서 무얼 얼만큼 더 나아지고픈 걸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에 개봉한 스포츠 애니메이션 The First Slam Dunk.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산고 농구부 5인방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야기예요. 송태섭과 강백호, 최치수와 서태웅, 그리고 정대만 다섯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17 동갑내기인 도담과 해솔이 하나의 사건에 급류처럼 휘말리면서 서로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내는 정대건의 장편소설 급류 중 한 구절입니다. 도담아,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일지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아이유의 팔레트였고요. 대사일지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만화 슬램덩크 OST에서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이승환의 덩크슛이었습니다. 책이침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신성우의 슬픔이 올 때, 신해철의 슬픔 표정하지 말아요,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이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한루로의 영영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콩디,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라라랜드까지 제 클로징 멘트가 늘 같거든요. 여러분 사랑해요. 365일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하다니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들은 거 말고 내가 해본 거 언젠지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김진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사랑해 그리고 생각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오늘 라라랜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너무 흔해서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때 분명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해 듣는 거 단 세 글자 몇 자 안 되는 거 이 온몸의 세포까지 달라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두 시간 우리 명랑하게 함께해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엔딩에는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본다방 함께 할 겁니다.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우, 날씨가 36도를 찍었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정말 지금 밖에 햇살이 보이거든요. 아주 나무들이 그린그린합니다. 저 바깥은 얼마나 더울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오늘 1등 문자예요. 9774님 뽀넌이야 뽀넌이야 문자 신나게 보내다가 저는 매번 스쳐가시길래 왕 삐져 있었는데 삐져 있었어. 그것도 그냥 삐진 게 아니야. 왕 삐졌죠. 그럼 뭐하나 언니가 모르는 걸 그래도 매일 듣고 있었는데 오늘 급 뽀넌이가 생각나서 또 문자를 적어봅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I love you. 아, 우리 9774님 감사합니다.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네요. 감사하고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반총물! 굿즈 아! 반총물을 고려한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6: 자 따라해 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 원.
6: 회계 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 원.
6: 재고 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 원. 생산 관리.
9: 사업 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2: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2: 하모니 렌트
1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3: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1817님이 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휴가라는 걸 어제 말해줘서 한판 싸우다 화해하고 시댁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분도 휴가인데 모처럼 얻은 휴가인데 어제 얘기를 해주시면 계획을 못 짜잖아. 대신 급번개라는 게 있으니까요. 금여행. 이런 것도 제맛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께서는 아마도 그걸 노리셨던 것 같아요. 밉지만 사랑한다 남편 하시면서 1817님 보내주셨어요. 저 이 사연을 보고 나서 배시시 웃었습니다. 마음이 참 여리시잖아요. 이렇게 금방 사랑한다 하실 거면서 싸웠어.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산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1817님 조금 손해보면서 살면 어때요? 그쵸? 화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이니님 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가족들에게 100만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닝 듣고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 집에 가서 해야겠습니다. 정말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때요? 하고 보는 거지. 8635님은요. 콩디 저는 10분 전에도 사랑한다 말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했어. 초딩 3학년 우리 아들 늘 엄마 사랑해 라고 끊는데 저도 늘 사랑한다 답을 한답니다. 어우 좋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조기 교육 참 좋죠. 8635님 보내주셨습니다. 3861님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처음 보내요. 쑥스러워서 여기서 고백을 해봅니다. 양평동 한신선유마을 다경 준수 고생하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첫 문자를 쏴주셨습니다. 3861님 이분에게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님도 와주셨습니다. 와이프가 용돈 올려줬을 때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용돈이 오르고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거네요. 좀 노력을 더 해보세요. 경태님. 그리고 경수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한테 하트 문자만 보내봤어요. 말로 표현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콩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경수님 어서 오세요. 요즘 이모티콘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이모티콘으로 대신해서 쏘고 막 이러는데 저도 물론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로 듣는 거하고는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전해보세요. 좋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배시시 웃음 지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정재욱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시즌 인 더 선.

우리 정재욱 씨도 보고 싶네요. 은근 위트 있고 참 마음 따뜻한 그런 싱어인데 정재욱 씨의 Season in the Sun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8분 35초 지나가고 있네요. 김혜진 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도로 위가 펄펄 펄펄 달아올라 있네요 하시면서 쩔쩔 끓죠. 정말. 그리고 김태수님은 사무실에 에어컨 고장으로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일만 하네요. 콩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김태수님. 태수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 점식님이 오셨는데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뽀니 목소리가 어째 조금 잠기신 듯 따뜻한 물 드시며 진행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톤을 좀 다운시켰더니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은가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임선영님 사연을 전해드릴 건데요. 좀 깁니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긴 편지를 받아보는 것 같아서 전해봅니다. 임선영님 주인공이 임선영님이에요. 뽀니언니 안녕하세요. 늘 퇴근길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작정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크크크. 언니가 데뷔하고 느낌 드라마에 나오시고 그때가 전 힘든 고딩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아마 중학교 3학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고딩 때도 먹는 거나 관심이 있었지 크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옷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해야 할 일들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삐삐도 가지고 다녀야 했고 유행하는 옷들 다 입었어야 했고 옷도 메이커 엄청 따지고 꼴 사나웠죠. 근데 제 동생이 방이며 책 커버에 책받침이며 사전 껍데기까지 뽀니 언니 사진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혼난다. 눈에 안 띄게 해라. 이 뭐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은 콧방귀만 끼었습니다. 전 엄마의 불호령이 곧 떨어지겠구나.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기분이었고 부디 그 불똥이 나한테만 안 튀기를 바랬던 어느 날 엄마가 이게 다 먹고 뭘 붙여놨노? 책은 또 참말로 전 생각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하고요. 근데 웬걸 엄마와 네 이번 좋아하나? 아이고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높네. 우리 아들은 세련된 여자 좋아하는 갑네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난리치던 엄마가 뭐지 싶어서 엄마 떼라고 안 카나 물었더니 우리 아들 여자 보는 수준이 있다면서 엄마도 이번 세련되고 예쁘지. 아니 남동생에게 나중에 커도 이번같이 세련된 여자를 만나야 한다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문 닫고 방에 들어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동생은 아이 3명의 아빠가 되었고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러시구나.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엄마 말이 맞았구나 싶습니다. 우리 뽀니 언니는 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쁘구나. 그건 엄마 말대로 세련됨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와 세련됨도 최고이지만 뽀니 언니의 마음의 세련됨.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행동의 세련됨이 정말 최고인 듯합니다. 애청하다 보면 함께 울어주고 더 크게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정말 우리 언니 세련됨 본받고 싶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라라랜드 가족분들도 언니도 모두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어지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블랙콩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모짜렐라.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아,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루머스의 스톰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클럽송이 되겠습니다. 클럽송. 여러분들 클럽 좀 다니셨어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락카페도 있고 콜라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놀 줄 아는 라라 가족의 댄스를 부르는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신나는 클럽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좋은 노래 골라주신 분들에게 수박 주스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네요. 문자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요. 어제 우리 홍정아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많이 바쁘신가?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홍정아님 등장하셨어. 거봐요. 하루 안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반기고 계십니다. 루머스의 스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법송 출발하죠. Music is magic. This is the beginning.

오늘 클럽송 만나볼 겁니다. 루머스의 스톰. 제일 먼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우민수님은 DJ DOC Run to You. 저는 클럽 가면 이 노래 나오면 제일 신났습니다. 오늘 신나게 가자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 아 우리 김경민님 집중 안 하셔. 임재범님의 고해. 클럽송인데. 아 쉬는 타임 때 나올 수 있죠. 임재범 씨의 고해 멋진 곡을 또 신청해 주셨고, 임정임님도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하죠? 불편합니다 하시면서 간밤에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하셨고, 9765님 스페이스 A의 성수 추천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밀양에 살고 계시는 제가 장비라고 사진을 어느 날 보내주셨는데, 오,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장비 김봉근님이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클럽송으로 DJ DOC의 Run to You 신청합니다. 항상 장비의 마음으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87님. 우리 장비님이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경민님은 백지영 씨의 대시 신청하셨고, 원혜진님, 한예비의 My Love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염진호님은 에스파의 Next Level. 그리고, 안정수님? 90년대 중반 이 노래죠. 몰리의 변신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77님은 싸이의 연예인 신청하셨고, 우리 성철님은 나이트하면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말해 뭐해 하셨고, 송천동에서 박영숙님은

쎄쎄쎄 아미갈 카페 그리고 9459님도 내기의 캔디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스페이스A의 성숙 신청하신 분들 꽤나 많았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0: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1: 4459님, 언니, 저 내일부터 휴가 가요. 잘 다녀오세요. 대표적인 클럽송 조이디의 9 to 5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추연진님도 저는 이 노래 짱 좋아해요. 짱 좋아해. 다 일어나세요 하셨고, 3076님, 클럽의 끝판왕은 조이디의 9 to 5 아닌가요? 맞네요. 0602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고, 이 곡 완전 신납니다. 최근 클럽형 주점이 많이 생기던데 추억 돋더라고요. 3859님도 주셨고, 김미영님도 이 노래 원하시네요.

정미선님, 쿠요태의 순정, 말타기부터 시작하는 전주, 이 노래 들으며 콩디도 일어나게 될걸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2시간 즐기려고 듣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콩디, 콩디 언니 흔드실 거죠? 하시면서 3692님, 7911님, 콩디 클럽송 하면 쿠요태의 순정입니다. 그리고 0401님, 이 구역의 끝판왕은 쿠요태의 순정.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이즈 매직. 오늘 클럽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루머스. 예. 감싸봐. 루머스의 스톰. 그리고 스페이스 A의 성숙. 조이디의 9 to 5. 코요테의 순자.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김기월님은 무대가 좀에 좁은 우리 콩디. 무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또 잠시 후에 날아다녀야죠. 고민이니 컨츄리 꼬꼬의 김미김미 머리 좌우로 아주 난리부르스 하셨고, 조성엄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덥다 더워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김인정님 뽀너니 클럽 온 것 같습니다. 클럽 온 것 같아. 잠깐만이라도 스트레스 확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애님 주말에 지역 축제 행사에 코요테님이 오셨는데 앵콜송으로 순정 불렀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몸을 많이 흔들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2412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리 혜진님도 나이트에서 유행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1위까지 거머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바로 그녀와의 이별입니다. 김현주님도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다들 따라주는 곡이죠. 한숙경님도 이 노래 나오며 우르르 춤추러 나갔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도 그랬고 스피드도 그랬고 진짜 이 노래도 그랬어요. 그녀와의 이별 이 노래 혼자가 아닌 사랑인가? 뭐 그 김현정 씨의 노래 백지영 씨의 노래 살사인가? 대쉬인가? 네 개의 캔디? 뭐 이런 노래들 나오면 정말

우르르 클럽 안으로 나가서 춤추려고 막 대기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미경님 뭐요? 끝난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곡 못 들었는데 그죠? 하지만 2부에서도 신나는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신경미님 스트레스 마음껏 푸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문소연님, 어? 문소연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디님. 저는 50대 중반 문소연입니다. 제가 요즘 콩디님의 라라랜드를 들을 때마다 옛 추억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DJ였거든요. 그 꿈을 못 버리고 20대 후반에는 컴퓨터 음악 방송 CJ도 경험을 해보기도 했어요. 제 시간은 12시에서 2시,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옆에서 작가님, 피디님처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콩디님의 라라랜드가 제 추억을 되새겨주셔서 요즘 권태기인 내 삶에 행복을 주셨거든요. 콩디님, 방송 항상 빠짐없이 잘 듣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제 신청곡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입니다. 콩디, 우리 같이 가야지.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아, 우리 10살 소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죠. 아,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우리 10살이라고 했어요, 그쵸? 10살? 제가 어머님이세요? 아, 제가 어머님하고 우리 10살 우리 이쁜 단발머리 엄청 매력적이고 춤도 잘 춥니다. 두 분에게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릴게요. 이쁘게 건강하게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이고 이뻐라. 와, 정말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밖에서 진짜 날씨가 더우실 텐데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다이어트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문소연님. 그랬죠. 우리 문소연님 목소리가 이랬죠. 듣고 계셨나 보네요. 와, 소름 소름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빠짐없이 찾아와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할 얘기를 미리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가야지. 요 멘트도 항상 해주시고 오늘 라방 마이크 빌려가신 문수현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님, PD님 불 끄고 조명 좀 돌려줘요. 그럼 뭐 난리 나지. 그럼 좋겠다. 우리 이종철님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데. 그리고 이재숙님, 귀여운 꼬마 숙녀. 어우, 아주 칼단발이 너무나 매력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수신호를 알아듣고 10살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병숙님도 오셨습니다. 라라랜드 영원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리고 차은경님도 오셨습니다. 뽀녀 언니 같이 가야지. 소문이 났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뭐지? 제가 김은님, 김수진님, 그리고 천은경님 요 세 분 혹시 세 분 비즈 팔찌 저에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채팅을 다 보고 있으니까 천은경님, 김은님, 수진님, 김수진님 세 분 중에 솔직하게 비즈 팔찌 안 받으신 분 세 분 중에. 늦어. 많이 늦는다. 나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이지영님도 저도 비즈 팔찌 가지고 싶어요 하셨어요. 5107 이번 시 방송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멋지다 이번 시 하시면서 2244님 평생 같이 가야지. 김우님 못 받았어? 그리고 뽀니 언니 저 받았, 우리 천은경님 받으셨고 수진님은? 수진님도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기분입니다. 아, 김수진님 욕심이 많아. 저는 또 받고 싶어요. 레이어해서 차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분입니다. 진짜 김우님 그리고 김수진님 천은경님 제가 레이어해서 찾을 수 있게 비즈팔찌 세 분에게도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팔찌 비즈팔찌 이 문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제가 오늘 세 분에게 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밖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셨대요. 친정 왔다가 아 8월 10일에 가신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보러 왔습니다. 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베트남까지 비즈 팔찌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아, 오늘 바쁘네요. 오늘의 라방 하자마자 금방 또 봄풀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간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봄풀이 주제는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첫사랑? 아, 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훅 떨어진다고? 첫사랑? 아, 오프닝부터 오늘은 원없이 러브러브 해보죠. 첫사랑의 풋풋함이 녹아있는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밀린 비즈 팔찌를 어저께 다 끝냈거든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엄청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비즈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다 소개해드리고 또 만들면 되니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첫사랑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 당연히 기억나시겠죠. 첫사랑이니까 수줍고 굉장히 어질어질하고 또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풋풋하고 희미하면서도 강렬한 추억 첫사랑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라디오 사연 보면은 첫사랑을 이룬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처음이라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노래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사랑 분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노래와 함께 첫사랑 썰까지 풀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 첫 곡입니다. 딱이네요. 임현정 씨의 목소리입니다. 첫사랑.

배송이님 임현정의 첫사랑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 최애곡이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명호님이 신청하셨어요. 파란의 첫사랑. 첫사랑 생각하며 풋풋한 20대 시절이 아련하게 떠.

최자두님 잘 들으셨어요? 파란의 첫사랑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박민경님 오투포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수줍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참 뒤에 사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765님 예뻤던 누나들 오투포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그리고 송소연님도 이 노래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 기억도 안 나지만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오투포의 첫사랑.

하마나 구하나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제가 듣는 건 처음입니다. 남편은 광팬이고요. 퇴근 전인 남편이 자기는 운전 중이라 문자를 보내 대신 보내래요. 나 원참하며 저는 보내봅니다. 첫사랑 노래가 나오는군요. 잠시 아른했던 옛일을 생각해봅니다 하시면서 사마나 구하나님 첫사랑 잠시 떠올리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336님 지금 10일째 영국 런던 여행 중인데 아 한없이 부럽습니다. 셜록홈즈 박물관도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곡 오투포의 첫사랑 원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이어지는 곡은 콜라의 첫사랑입니다. 2377님 박계형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콜라의 첫사랑.

봄플리 첫사랑에 대한 노래 첫사랑 플리로 만나봤습니다. 임현정 씨의 첫사랑, 그리고 파란의 첫사랑, 오투포의 첫사랑, 콜라의 첫사랑. 첫사랑 제목의 노래가 엄청 많네요. 박민경님, 오늘 첫사랑 플리 듣고 계시다가 이 생각을 하셨대요. 아, 사랑하고 싶다. 하면 되죠. 김영수님,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공디, 저의 첫사랑은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어 성적이 가장 좋았다 하셨고. 9784님, 중학생 때 체육선생님이 첫사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보건선생님과 결혼 날짜까지 잡아두셨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아서 시금전폐했더랬죠. 모닝님 오셨습니다. 첫사랑. 아, 언제였던가. 어질어질. 몽글몽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고. 2772님, 첫사랑. 뭔 얘기지만 고3 수능이 끝난 후 알바하며 만난 그분이 생각납니다. 잠시 그를 기억해봅니다 하시면서 오늘 봄플리 앞으로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사랑 플리 마지막 곡은요,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준비해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겠고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첫 직장에서 만난 이상한 남자. 24 신입사원이던 나는 모두가 예뻐해줬는데 딱 한 사람, 이 대리만 나를 본체 만체했다. 말도 없고 키도 나랑 비슷한데다가 점심은 늘 도시락. 사람들은 그가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선배들은 입을 모았다. 아우 신경 쓰지 마. 원래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이야. 완전히 짠돌이야. 커피도 안 사. 회식도 안 와. 한식 말고는 못 먹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대. 그래. 평생 안 친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 달 뒤 회사 체육대회. 하필 그 사람이랑 한 팀이 됐다. 미션은 풍선 터뜨리기. 꽉 안아야 풍선이 터지는데 이 사람이 자꾸 몸을 빼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다. 어정쩡하게 이러고 있느니 얼른 터뜨리자 싶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꽉 안아버렸다. 하지만 풍선만 터뜨리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었다. 다음은 막대 과자. 그런데 이 남자 얼굴이 또 빨개지고 입술은 부들부들. 보다 못한 내가 또 0.1cm를 남기고 끝. 덕분에 우리 팀 우승. 회식비까지 타왔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
1: 수미 씨, 여기 카푸치노.
0: 수미 씨, 오늘은 아메리카노. 다음 날은 수미 씨, 캐러멜 마키아토 좋아하시죠? 선배들이 난리가 났다. 야, 저 사람이 커피를 산다고? 더 놀라운 건 점심.
1: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0: 네? 저 우리 스파게티 먹을 건데 괜찮으세요?
1: 아, 우리 수미 씨가 먹는 거면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0: 스파게티가 미션이 될 정도였나? 그날 이후 커피 사고 밥 사고 영화 보자고 하고 그러다가 대리님 퇴근하시나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수미 씨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유 비도 올 것 같은데 거절 말고 편하게 타요. 얼른.
0: 아니요 차가 가다가 서버릴까봐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2: 그리고 한 달 뒤
0: 뒤를 돌아보니 하얀색 멋진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2: 어? 어? 뭐지?
0: 그때 천천히 내려가는 창문.
1: 하하 수미 씨 타세요.
0: 어? 이제 가다가 설 걱정 없어요.

대박. 마롭고 뚝뚝하고 입맛도 고집도 세던 그 사람. 그런데 나한테만은 커피를 사주고 못 먹던 파스타도 먹고 조금씩 변해갔다. 결국 25. 우린 연인이 됐고 맞습니다. 14년째 부부입니다. 나는 한식을 더 좋아하게 됐고 남편은 주말이면 파스타를 만든다. 아들은 나를 닮았고 딸은 아빠를 꼭 닮아 되게 까칠하다. 그땐 고장날까봐 그 남자 똥차도 거부했는데 결국 그 사람 인성에 제대로 올라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연인이란 게 인연이란 게 이런 걸까? 또 생각해보는 오후다.

라라랜드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신나는 노래도 많고 해서 놀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줄을 조금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어떤가요? 대본을 못 읽은 거야. 와, 나 어떡하지? 근데 나름 괜찮았죠? 이 대본 안 읽은 티 안 났죠? 어우, 얼마나 이 가슴을 쓸어내렸나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라라 가족 전수미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안 읽으니까 잘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읽지 말아야겠어. 우리 장영수님, 와, 풍선의 막대과자 여자분 용기가 있네요. 그러다 얼레리 꼴레리 하시면서 장영수님 보내셨고, 수미 설레네요 하시면서 주수미님, 아 진짜 이름이 주수미씨예요. 그랬는데 제가 수미 이렇게 외쳤으니 얼마나 설레셨겠어요. 그리고 8205님, 역시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죠. 어디서 대리님이 쿵 심장이 떨어졌을까요? 풍선에서는 살짝 설렜는데 막대과자에서 쿵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까지 바꾸시고, 오 대박이에요. 역시 콩깍지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또 후기 공감의 글을 보내셨고, 딸이 듣고는 느끼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가 연기를 잘못한 거야. 느끼하게 연기를 했나 봐. 아유, 나 느끼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안희로님, 안 만난다고 하면 그동안 먹은 영수 중 청구하는 건 아니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홍정아님, 사랑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생각합니다. 두 분 영원히 이쁜 사랑하시길 바래요. 제가 다 설레는 건 뭐죠? 파이팅! 하셨고, 설지원님,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사연자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공감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전수미

이사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수미 씨, 제가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양치인이 콩디 마늘 까고 이제 왔어요. 마늘 까고 이제 왔어? 나 집에 갈 건데? 아, 너무 힘드네요 하시면서 우리 양지희님 뒤늦게 오셨습니다. 구문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콩디와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진전풍 청아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경봉님은요, 어우, 비즈 팔찌 만드시느라 잠 못 주무신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괜찮아요. 잠 쪼매 자고 다음날 일어나기 괴로운 거, 그거 뭐 이겨내면 되고요. 그리고 촘촘히 만들다 보니 다음날 손가락 조금 저리고 아프면 되고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최호진님, 김도년님도 그리고 이승민님도 부천에서 33도라고 체감 온도는 38도라고 그리고 8879님은요 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구름이 기차처럼 보여서 한 장 찍어서 보냅니다. 진짜 사진 봤는데 기차처럼 보이더라고요. 감사해요. 최병일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MBJ님 매일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오경희님 황은희님 그리고 이정희님, 김현주님, 이효천님, 8929님, 장인섭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끝곡은 신효범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

0: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그냥 다 들을래요.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옛날에는 학창시절에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목 가운데는 매달리기도 있었는데요. 철봉 위로 턱을 올린 채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시간을 재던 운동이었습니다. 차가운 철봉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속으로 1초만 더, 1초만 더를 외쳤던 기억 그대에게도 있으실까요? 가끔 그 시절이 떠올라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버텨왔으니까요.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도, 세상의 빠른 속도 속에서도, 심지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서바이버의 노래였죠. Eye of the Tiger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더위 속에서 짜증 안 내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대만의 버티기 방법 있으시죠? 그 방법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시원한 음악을 선곡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죠.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티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KS로 시작해서 27로 끝나는 그대 손 흔들어주는 또 콩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팝스 프리덤 방송 들으러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우연히 듣게 돼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연으로 만나서 함께 하는데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만났든 정말 좋네요. 좋은 노래 또 보내드릴게요. 루선의 스위스 보이, 킴 와일드의 You Keep Me Hanging On 두 곡 들려드리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의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1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자 오늘의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브라이언 애덤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입니다. 이 노래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로빈후드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곡이죠. 영화의 감동과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빌보드에서는 7주 연속 1위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무려 16주 연속 1위라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국 차트 16주 연속 1위는 지금도 깨지지 않은 최장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 1991년 여름에 가장 뜨겁게 물들였던 캐나다 로커 브라이언 아담스의 대표곡이죠. Everything I do it for you 듣고 올게요.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였습니다. 초록빛 싱그러운 산,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시원한 강까지 이번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떠나고 싶은 푸른 자연을 노래한 곡들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일랜드 섬으로 떠나볼게요. 섬이란 단어는 일단 묘한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육지 모든 소음과 번잡함을 배나 비행기에 실어 보내고 오롯이 고립된 그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세상에는 나와 자연만 남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탈출구가 되어주는 섬. 먼저 첫 번째 곡은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햇살 가득한 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달콤한 상상을 담은 곡이에요. 위저의 Island in the Sun 들으시고요. 이어서 굼바이 댄스 밴드 Son of Jamaica. 이 곡은 카리브의 자메이카의 따뜻한 햇살과 낭만을 레게 리듬에 실어 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마돈나의 La Isla Bonita. 제목이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이죠. 플라멩코 기타와 퍼커션 리듬이 우리를 곧장 낭만적인 섬으로 데려가 줄 것 같은 노래예요. 세 곡 함께 하시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들어볼 가사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당신이 닦아주었고, 내가 혼란에 빠지면 당신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내가 영혼을 팔면 당신이 되찾아 주었고, 날 똑바로 서게 했고, 품위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떻게든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죠. 당신은 내가 다시 홀로 설 힘을 주었고, 세상과 맞설 힘을 주었고,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올려주었어요. 너무 높아서 영원까지 볼 수 있었죠. 당신은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은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당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난 당신이 필요했고, 당신은 거기 있었죠. 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떠나야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드디어 내가 찾았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들려주는 가사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라마의 히말라야 설인 같은 신비로운 존재를 노래하는 예티 그리고 Bad Boys Blue의 Come Back and Stay 들려드릴게요.

라디오라마 예티, 바디보이스 블루의 컴백 앤 스테이 듣고 왔습니다. 슬비 바르탕은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젊은이들의 팝음악, 예예 시대를 이끈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La Fleur Belle, Pour aller danser. 춤추러 갈 땐 가장 어여쁜 아가씨와 하고요. 이어서 역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죠. 아다모의 Sans toi, mamie, 내 사랑 그대 없이는 함께 듣고 올게요.

실비 버리텅의 La Flue Belle, Pour à la Danse. 춤추려고 할 땐 가장 어여쁜 아가씨와 하고요. 아다모의 Sanctua Mami 듣고 왔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우울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마디의 위로나 10분 정도의 방문이 하루 종일 앉아서 간호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힘이 되기도 하죠. 오늘 그 곡은 오아시스의 Stand By Me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합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자꾸 나를 몰아붙이게 되는데요. 가끔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애쓰지 말고 내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폴킴의 휴가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일주일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든 요일로 꼽는 목요일이죠. 이럴 때 조금 무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다가 몸이 축날 수 있거든요. 뭐가 됐든 내 마음과 몸을 잘 챙기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이게 무리하게 될 때

0: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헬스를 할 때요. 아, 이게 적당히 하면 되는데 항상 욕심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 오늘 또 하체 부셔야지 이러면서 무리하면은 그 다음날이나 이틀 뒤가 정말 최강으로 근육통이 옵니다. 그러면요 헬스장에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적당히 했으면 주 3회는 갔을 것을 주 2회 또는 심하면 주 1회에서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적당히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내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운동도 그럴 수 있겠고 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무리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나의 페이스가 어떤 건지 함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조절하면서 네, 함께 열심히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주얼리 투나잇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8137님께서요. 며칠 전에 울 아들 군대 수료식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잘 적응할지 걱정했는데 벌써 수료식이라니 기특하네요. 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히 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희 집은 딸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가족이 군대에 간다? 이 감정이 어떨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주변에 뭐 남동생이나 오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투닥투닥 싸우다가도 또 막상 군대 보낼 때가 되면은 괜히 애틋해지고 또 걱정도 되고 워낙 사건 사고가 많기도 하고 또 밥은 잘 먹을련지 이런 것들이 적응은 잘 하련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은 또 어떠실까 싶네요. 그래도 벌써 수료식까지 마치고 잘 적응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고 마치고 왔으면 좋겠네요. 4931님 가족 회의에서 유기견 입양을 결정해서 가족 모두 다 같이 입양센터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준비할 게 많지만 설렙니다.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사실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생명체를 집에 들이는 게 이렇게 회의까지 해서 또 유기견을 입양한다고 결정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잘 키우실 것 같네요. 귀여운 강아지, 좀 예쁜 강아지, 잘 인연에 맞는 강아지 만나셔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상쾌한 아침에 또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궁금하거든요. 우리 4931님께서 어떤 강아지를 데려오셨을까 궁금하니까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 잘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어드릴게요. 신화의 I Pray For You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Devil.

신화의 I Pray For You 그리고 슈퍼주니어 데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021님께서요. 미련 가득한 옷을 용기 내서 정리하고 나눔했어요. 나눔 받으신 분께서 저의 미련이 무색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하루가 참 반짝이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따뜻하다 진짜. 이 나눔 받으신 분께서 요거트 음료수와 함께 메모를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이 따뜻한 마음 내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이렇게 진짜 너무 좋다. 저도 자취할 때 그 당땡마켓에서 나눔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감사의 표현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거였거든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메모까지 손글씨로 써가지고 음료수 딱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나름 좀 따뜻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참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0021님 덕분에 저도 마음이 따뜻하게 충전이 되네요. 3380님께서는요. 얼마 전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집에서 휴식하며 좋은 방송 들어요. 오늘은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벤치에 앉아 즐겁게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380님. 아, 정년 퇴직하셨군요.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시간이 많이 생기면 뭐하지? 어떻게 채울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제가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는 좀 멀긴 했지만 그 시간을 막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 휴식 시간을 온전히 좀 누려보시고 이렇게 상하도 들으시면서 뭐 가끔은 멍도 때리시고 산책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채우는 시간 천천히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3380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감사한 사연

나눠주신 0021님 그리고 3380님께는 저희가 시원하게 드시라고 수박 주스 전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엘리시아 키스의 Fallin'.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6위 그리고 3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6위는요,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이무진 씨의 첫 자작곡으로 이 노래를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 무진 씨를 초통령으로 만들어준 노래고요. 이어서 3위는 태연의 위켄드가 차지했어요. 이 노래가 7월 6일에 발매된 노래인데 무려 7월 4주차까지 순위권에 들어있습니다. 휴일에 들으면 더 신나는 노래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무진 신호등, 태연 위켄드.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6위 이무진 신호등 3위 태연 위켄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또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태연의 노래 위켄드 들으면 너무너무 휴가 분위기 제대로 날 것 같고요. 또 목요일인데 주말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초통령이라는 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초통령 이무진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가 초통령 곡이었는데 또 이렇게 또 다른 초등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노래 신호등까지 좀 제가 분석은 아니지만 한번 보니까 좀 단순한 멜로디 라인을 우리 초등학생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남녀노소 뭐 세대 불문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겠죠. 이무진 씨도 그렇고 태연 씨도 그렇고 유원 씨도 그렇고요. 햄디도 남녀노소 세대 불문하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듣고 오셨고요. 김미연님께서는 반가워요. 지금 배송하다 말고 메시지 참여해보려고 급히 글을 적어봐요. 항상 노래만 들으며 배송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어플 콩 다운받아서 노래 대신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뭔가 생동감 있고 좋아요. 원래 차에서만 라디오를 켜놨어요. 그러셨군요.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저도 이동할 때 라디오를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할때 노래 대신에 라디오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저도 해봐야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혹시나 딴그 라디오는 그렇잖아요. 운전은 사실 이렇게 단순 반복이기도 하고 뭐 저야 맨날 출퇴근길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차가 막힐 때나 이럴 때 같이 들어도 정신이 이렇게 분산이 안 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들으면은 좀 신경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봤는데 한번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쭉 일하실 때 함께 들어주세요. 0956님께서는요, 으악! 아이스 카페라떼 주문한다는 걸 핫으로 잘못 주문했어요. 24시간 무인이라 낙장불입이겠죠? 이열치열 마셔봅니다. 선미 보름달 신청해요.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죠. 특히 뭐, 이 무인도 그런데 저는 배달 실수했을 때, 배달에 잘못 눌러가지고 아이스 시원한 것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따뜻한 음료수가 왔을 때, 아,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잘못인데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주문한 거 마셔야죠. 네. 뜨끈하게. 또 오히려 속에 찬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따뜻한 카페라떼 드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우리 0956님께서 신청하신 선미의 보름달, 그리고 라이즈의 Do Your Dance 두곡 이어드립니다.

선미의 보름달, 라이즈의 Do Your Dance 두 곡 듣고 오셨고요. 8984님께서는 아침 수영 가고 있어요. 내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오늘도 애써 기분 좋고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몸을 활기차게 움직이다 보면 제 기분도 활기차게 나아지겠죠? 그럼요. 아, 이 말 되게 좋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드는 거다. 참 이게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종종 잊고 살죠. 그죠? 왜냐하면 진짜 현실의 이 삶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정신 차려 보면은 일에 내가 끌려가는 기분? 내 하루를 내가 만들기보다는 일에 뭔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 8984님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활기찬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8984님 수영 잘 다녀오시고요. 몸은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 마음만큼은 활기차게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잭스의 링팝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모두 모두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지막 곡은 수지의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을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인상적인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유용한 영어 문장까지 익혀볼까요?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번째,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계속 노력해요. 네, 미션 문장 잘 도전하고 계신가요? 미국 팝밴드 Before You Exit가 2018년에 발매한 곡 Silence라는 곡입니다. 침묵, 예, 제목을 해석하면 Silence, 침묵. 예, 과연 어떤 내용인 걸까요? 왠지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제목인데 함께 들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처게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비록 이렇게 단어 하나만 툭 던져줬지만 우리는 People are always talking. 전체 문장이 이거였겠구나 라고 충분히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죠. 그죠? Why is everyone always talking? 왜 모두들 항상 말만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Noise in my head. There's가 앞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There's noise in my head. 내 머릿속에는 소음이 있대요. But it's nonsense. There's so much noise in my head.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it's nonsense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it's nonsense래요.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It's nonsense. It's nonsense.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I can't feel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라는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맞춘다면 I can't feel any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겠지만 가사이니까 이처럼 감정을 좀 더 강조하는 용법으로 이중부정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guarded. 이번에는 이 guarded라는 단어 하나만 툭 던져줬는데 I've been guarded. 이 표현으로 익혀보면 좋겠어요. 특히 guarded라는 표현이 경계하는, 마음을 닫은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아주 잘 쓰입니다. I've been guarded. 이런 상황인 거니까 나는 그동안에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Don't overthink how we started. 네, 이번에는 어떤 뜻인가요? Don't overthink.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래요. How we started.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요. Knew from the second you walked in. 이 부분 해석하실 수 있겠죠? Knew from the second you walked in. 당신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I knew. 나는 알았다. 정도 되겠고 This could be something. 뭘 알았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This could be something. 이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 이 부분에서 들린 겁니다.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연애에서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계속 노력해요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끝부분에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Silence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Everybody's looking for a love to start a riot. 자, 해석을 해보면 모두들 사랑을 찾고 있는데 to start a riot 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고 있대요. To start a riot, 폭동을 일으키다 라는 거잖아요. 아, 그만큼 예,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아주 강렬한 사랑을 찾고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But every time I look in your eyes, 하지만 내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The world gets quiet. 세상은 gets quiet. 조용해지네요. So let it go. 그러니 내려놓아요. Let it fall. 이건 뭐죠? 뭐 흘러가게 두어요 정도 되겠고 Let it fly. 날아가게 두어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And keep on trying. 이 가사도 들렸거든요. 찾으셨나요? Keep on trying. 계속 노력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Keep on trying. 예, 쉽죠? Cause I knew I was in love with you when we sat in silence.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Cause, 왜냐하면 I knew I was in love with you when we sat in silence. 우리가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던 때에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는 뜻이었어요. 특히 sit in silence. 우리가 종종 이럴 때 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sit in silence 이런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때로는 이처럼 말이 하나도 없어도 말 없이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Before You Exit의 Silence.

0: 그럼 큰 소리로 리뷰 타임.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It's nonsense. 네, 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That's ridiculous.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어처구니가 없네. 말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That doesn't make any sense. I don't buy it. 이렇게 좀 더 유용한 표현들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 나는 못 믿겠어. 라는 상황에서 It's nonsense. That's ridiculous. I don't buy it.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었죠. 두 번째,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이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거고 I think this could work. 이처럼 work라는 단어로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아,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풀어서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계속 노력해요. Keep on trying. 이거였죠? Keep on trying. Keep going. 아, 좀 더 짧은 버전도 가능합니다. Keep going. Don't give up. 네, 유용한 문장들입니다. 그쵸?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nonsense. It's nonsense. It's nonsense. It's nonsense. 두 번째, 이건 잘 될 수 있겠어요.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This could be something. 세 번째, 계속 노력해요. Keep on trying. Keep on trying. Keep on trying. 네, 오늘은 특히 이렇게 미션 문장들 세 문장 전혀 길지도 않잖아요. 전체를 다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새벽부터 벌어지는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00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잘 듣고 있어요. 조정식님 방문 이후에 더 신나게 하시는 듯해서 즐겁게 듣습니다. 7시 뉴스 때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신청곡은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입니다. 언젠가는 아침 운동 인증으로 선물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7시 뉴스 때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뒤에 어떤 다른 표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죠, 007이님.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도 함께 하셔서 닭가슴살 샌드위치 꼭 받아가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Wake Up Dance. 이어서 4308님 사연입니다. 보고서 쓰느라 노트북 앞에서 밤새웠어요. 저에겐 상아가 비타민. 신청곡도 있어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4308님. 보고서는 다 작성하신 거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상아 들으시고 이제 조금 눈 붙이실 수 있으면 조금 주무세요. 아셨죠?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승환 슈퍼히어로.

댄스 이경주님. 삼척으로 가족여행 가는 중이에요. 김동률 출발 신청해요. 삼척으로 가시는군요. 파란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잘 드시고 오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김동률 출발.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5251님께서는요. 4개월째 매일 러닝해서 10kg 감량! 체지방 15% 만들었어. 와, 아침마다 햄디 방송 들으며 뛰니 상쾌하게 하루 시작해요. 와, 네 달 만에 10kg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심지어 체지방 15%? 와, 진짜 대단하시다. 5251님. 아, 저 러닝 한창 하다가 헬스로 옮겨온 다음에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유산소를 하면 확실히 체지방 정리는 되는 것 같아서 러닝이 참 몸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저도 해야 되는데 참. 그쵸? 4173님. 여기는 진주의 찬란한 호수가 자리하고 있는 진양호 호수입니다. 아침 운동 나왔는데 제 사진 뒤로 지리산 정상이 보이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네요. 오늘도 힘내시고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참, 제가 언제 살면서 또 이 진주에 있는 진양호 호수를 보겠어요. 그렇죠? 4173님 덕분에 이렇게 서울의 영등포구에서 진양호 호수 구경을 또 하네요. 감사해요.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운동 잘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사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개해드린 5251님 그리고 4173님께는 운동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AJR의 World's Smallest Violin.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필요한 말은 용기 있게 하자. 젠지야 뭐 먹을 거야?
1: 오늘은 선배님께서 사주시는 겁니까?
0: 응 내가 사줄게.
1: 그러면 저는 함박스테이크 먹겠습니다. 선배님은요?
0: 아 나는 카레 돈가스 먹어야겠다. 우동까지 세트로 시킬까?
1: 아 선배님 며칠 전에 우동 먹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0: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저기요. 아 네 저희 카레 돈가스랑 우동 세트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단품으로 하나 주세요. 아,
1: 선배님 그럼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0: 아 다녀와.
2: 아, 주문하신 함박스테이크랑 카레 돈가스 냉모밀 세트 나왔습니다.
0: 어? 냉모밀이요?
2: 네, 냉모밀이랑 카레 돈가스 세트 시키지 않으셨어요?
0: 아, 그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2: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피는 저기 앞에 있습니다. 챙겨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아, 뭐야. 나 우동 시켰는데. 아, 나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아, 그래도 가격은 똑같네.
1: 아, 음식 나왔다. 아, 선배님 아직 안 먹고 계셨어요?
0: 아, 방금 나왔어.
1: 와, 맛있겠다. 선배님 잘 먹게. 근데 냉모밀로 바꾸셨습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알바생이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아.
1: 근데 그냥 드시는 겁니까?
0: 아, 근데 뭐 금액도 똑같고 나 냉모밀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기도 하고.
1: 선배님, 그게 왜 민망합니까? 해야 할 말은 용기 있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0: 아, 우동은 다음에 먹으면 되지. 나 괜찮아, 젠지야.
1: 제가 안 괜찮습니다. 선배님께서 우동을 먹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꼭 바꿔오겠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저희 주문 잘못 받으셨습니다. 알바생 좀 이리 와보세요!

0: VOS 눈을 보고 말해요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필요한 말은 용기 있게 하자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 사연 속에서 정말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 성향 분들도 젠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철규 아나운서는 어때요? 만약에 메뉴가 잘못 나왔다 그럼 그냥 먹는 편이에요?
1: 아, 이야기는 하죠. 이야기는 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라고.
0: 아, 근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면.
1: 결과는 똑같으니까. 네. 근데 잘못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0: 하지만 알려는 주되.
1: 아 이게 좀 꺼드럭대는 건가? 아 나는 뭐 너가 잘못했다는 거 알지만 내가 관용을 베풀게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나?
0: 아니죠.
1: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굳이 먹을 건데 왜 말하지?
0: 근데 또 이게 마음속에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는 말해줘야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러게요.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또 이거를 메뉴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고 싶고.
1: 아, 그러면 또 그분이 또 미안해하고 또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알바생 책임이 되니까 그러기엔 또 미안하지만 너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건 또 알려줘야지. 그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1: 제 마음속에 않을까요? 혹시 들어오셨나요? 뭐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0: 저는 그냥 먹고 꽁시렁대는 편입니다. 꽁시렁대요. 그러니까 알바생한테 꽁시렁대지 않고요. 같이 네. 먹는 사람한테. 아. 그러면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야 그럼 바꿔달라 해. 그러면 아 어떻게 바꿔달라 해. 나 이거 아 그러면은 늦게 나오고 안 돼. 아 근데 나 이거 안 먹고 싶었는데 하면은 이제 바치는 사람이 바꿔줘요. 아. 자기 음식이랑. 그러니까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1: 그럼 결국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끼치네요.
0: 네.
1: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끼치지만 네. 아는 사람한테는 민폐를 부린다.
0: 친하니까. 이제 또 안 친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박철규 아나운서랑 갔다. 예. 그러면은 살짝 그럴 수 있죠. 뭔가 뺏어 먹거나.
1: 안 좋건데요?
0: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1: 싫은데요?
0: 한 입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알바생. 저도 이제 알바 프로 알바로. 알바 많이 해보셨어요?
1: 알바 많이 했죠.
0: 아, 알바
1: 저는 뭐 막노동부터 뭐 햄버거집. 뭐
0: 막노동은
1: 샌드위치.
0: 뭐예요? 막노동.
1: 막노동도 했어요.
0: 아 네. 정말요? 네.
1: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오. 제가 갖고 싶은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이제 사달라고 하기 죄송하니까 네.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0: 부산에서.
1: 재정을 받고 예 네. 그렇게 했죠. 하루 종일 일을
0: 했었네.
1: 하고 나면 10만 9천 원. 일거리 따라서 7만 9천 원까지.
0: 아 정말요? 네. 와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조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생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달까요?
1: 그렇죠.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관용을
0: 맞아요.
1: 베풀게 되죠.
0: 맞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시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에이. 아예 그냥 애초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먹는 태도를 좀 길러봐야겠어요.
0: 아 근데 또 이게 권리이긴 하니까요. 만약 그 음식에 내가 알러지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못 먹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긴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머리 자르러 가서도 보통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아요?
0: 어떻게?
1: 남자는 이제 옆에랑 뒤에

0: 비해를 좀 깔끔하게 치는데
1: 네.
0: 그 미묘한 0.1mm 그 차이가 되게 인상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1: 이발하셨네요.
0: 예.
1: 잘 어울리세요.
0: 아 고맙습니다. 갑자기요? 네. 근데 뭔가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남성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옆에를 6mm로 치느냐 9mm로 치느냐 이게 좀 달라요.
1: 뭐 차이가 있다고요?
0: 아 차이가 있어요.
1: 그래서요? 그래서요?
0: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 딱 뭔가 뒷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뭔가 뒷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가서 저 이거 뒤에 좀 더 다듬어 주세요 해야 되는데
1: 네.
0: 저는 또 그런 건 좀 말을 잘 못해요.
1: 아.
0: 제가 뒤에서 바리깡으로 이렇게 혼자서.
1: 아 진짜요? 또 이상한 데서 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철기 아나운서는 저 이거 2mm가 좀 덜 잘린 것 같은데 이거 좀 2mm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말을 되게 똑부러지게 하실 것 같은데
0: 그런
1: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소심한 면도 있는 남자다 반전 매력이 있는 남자다 우리 반전 매력 남자 이제 보내줄 시간
0: 진행 잘한다 참
1: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고민인 게 박철기 아나운서를 붙잡고 2부 내내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고 근데 얘기는 더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큰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알겠어요
1: 지금 소심해지신 거 아니죠?
0: 아니요 아니요
1: 네, 반전 매력 우리 내일도 기대해보도록 하면서 공신, 찰리푸스의 We Don't Talk Anymore 공신, 들려드릴게요 공신, 내일 공신, 만나요
0: 공신, 공신. 안녕히 계세요 공신, 공신.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빈지노 Always Awak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38.8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는데요. 양산은 7월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양산 39도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4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장시간 바깥 활동을 피하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 고창 쪽으로 남고창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양주요금소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또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여주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태 만나고 있지. 서로를 잘 알면서 서로를 모르면서 몇 번은 울고불고 했지. 지금 생각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 더 좋았던 날들이 향기가 진한 걸까? 영원할 것 같던 슬픔들도 이젠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선 아닐 거야. 김재형의 후라보노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가 좋은 하루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재형의 후라부노, 7월 30일 목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남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길이 즐겁네요 하고 기분 좋은 아침 인사 주셨네요. 또 이주상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신서연님, 매일 아침 인사는 못 드리지만 항상 경아님 방송을 모닝콜로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서연님은 부산에 계시죠? 지금 아침 부산 날씨 어떤가요?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낮 기온 최고치 찍을 것 같던데요. 39도. 여러분, 무더운 나날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온열 질환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058님, 오늘도 통근 버스 아니에요. 창밖을 보니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뛰는 사람들, 달리는 차량들 분주해요. 오늘도 다들 파이팅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9058님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1464님, 경화님 굿모닝,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 어머님 뵈러 병원 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나 봐요. 잘 만나고 오십시오. 김가람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더워요. 경아님 잘 계시죠? 하고 안부 인사 주셨네요. 그럼요. 요즘 무더위

가 사실은 최대 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더위를 피하려고 낮에 얼른 쇽쇽 에어컨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땀도 식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당부, 응원, 격려 혹은 잔소리 등등등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1890님 주말에 당일치기 동해 다녀오기로 했어요. 더워서 집에 있는 게 나을까 싶지만 바다가 날 부른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거리네요 하셨어요. 뭐 더위를 피하는 것도 더위를 즐기는 것도 모두 이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니까요.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오세요. 송재진님이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신가 봐요. 해운대 해수욕장 쾌청합니다 하고 알려주셨네요. 야, 지금 본격 피서철이니까 요즘 해운대도 인산인해일 것 같은데요. 1009님 최근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재밌었거든요.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조바심과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도서관에서 추리소설 한 권을 빌렸어요. 오늘은 학원 쉬는 시간마다 보란듯이 책이나 읽으려고요. 공부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책 다 읽고 하려고요. 그래도 되겠죠? 불안해 하셨네요. 이 참 뭘 배우는 과정에는 그걸 뭐 일종의 정체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9님만의 속도가 있으시겠죠. 사람마다 어떤 속도는 다 다르니까요. 근데 뭐 그 속도 조절 스스로 지금 잘 하고 그 방법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추리소설이죠. 어떤 책 빌리셨어요? 궁금하다. 마음 너무 조바심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9님만의 속도를 잘 조절하실 것 같습니다. 3832님 경환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네잎클로버 봤어요. 반가워서 경환님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 방송 듣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요 하면서 네잎클로버를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하나가 아니구나. 지금 같은 뿌리에서 아마 여러 개가 좀 같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행운을 전해주셔서요.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듣죠. Perhaps Love.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왼쪽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노트. 줄이 그어져 있는 노트에 볼펜으로 정성껏 쓴 글자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시를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볼펜을 들고 문정희 시인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한 줄 한 줄 따라 적는다. 글자를 집중해서 읽고 또박또박 쓰다 보면 번잡스러운 생각들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답답함을 가시게 해주는 유용한 방법을 찾아 얼마나 다행인지. 총 13줄의 시를 다 적고 볼펜 두 자루를 가지런히 노트 위에 두고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케이시의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일상한 것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것 780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필사하는 분들 많으시고 또 필사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필사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낭독도 그렇고 이 작가의 생각과 감정에 온전히 공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 자체가 소통이 되니까 힐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훈님, 저는 고전 필사하는데 흐트러진 생각들이 정리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아조 진짜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현주님, 펜 잡을 일이 드문데 필사의 여유도 좋지요. 나태주 시인의 시집 필사 중인데 언제 다 끝날지. 너무 여유 있는 저의 필사는 마침표가 없네요. 이 다 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쓰는 행위를 즐기시는 그런 거겠지요. 또 신정희님, 신문 사설도 필사를 하는군요. 신문 사설을 매일 따라 적었을 때가 있었는데 일상 한 컷 들으니 문득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사의 매력에 빠져 계시는군요. 7803님, 정성껏 눌러쓴 필사 노트 사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이철수님, 시원하시겠어요. 여기는 평창 흥정 계곡이에요. 거의 매일 듣는 우아조입니다만 살짝 한기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듣는 우아조는 다르네요. 모두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하고 지금 기분이 좋으셔서 마음이 넉넉해지셨어요. 모두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는 아주 기분 좋은 사연을 주셨네요. 이 무더위 속에 한기가 느껴지는 계곡이라니 부럽습니다. 4563님, 초2 딸 겨울에 학교 공사한다고 여름방학 3일이어서 오늘 2학기 등교해요. 3일 동안 데리고 있는데 살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3일 만에요? 살이가 너무 짧은 기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겨울방학 3달이라서 걱정이지만 오늘은 그냥 즐길래요. 3일 천하는 끝났다 딸, 학교 잘 다녀와 하셨네요. 야, 이거 그냥 겨울에 올인인 건가요? 근데 이거 3일을 방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나? 근데 아무리 겨울에 이렇게 뭐 보상을 해준다지만 원래 방학이었어야 할 기간에 등교하는 아이도 마음이 좀 그렇겠다. 아이를 위해서 위로의 아이스 초코 두 장 드릴 테니까요. 4564님도 같이 드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의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들어보죠. 진우션의 말해줘, 이어서 코요태의 파란.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소개해드립니다. 김청규님, 규나 휴가 3일째인데 집에서 잘 지내보자. 휴가를 집에서 보내고 계시는군요. 0308님, 오늘도 바다와 함께 달리는 네가 대견해.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달려보자. 파이팅! 하고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송도군요. 달리면서 그 바다 풍경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거든요. 그 송도라고 써진 구조물들이 보이네요. 나야나님, 정우가 새벽 4시 기상해서 저녁 7시 넘게까지 포도 수확하고 정리하느라 고생 많다. 포도 가격이 좋진 않지만 좀만 더 힘내보자. 아, 정말 한참 바쁘시겠어요. 체력 관리 잘하세요. 0024님, 화영아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고생 많았어. 이제 반 끝났지만 나머지 반도 잘해서 마무리 잘해보자. 아자아자 힘내. 김지훈님, 지훈아, 내일 엄마 밥 먹으러 3박 4일 한국 간다. 오늘 하루 아무리 바빠도 직원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마무리하자. 엄마가 해주는 이면수구이랑 된지 웃으면서 먹어야지. 아, 김지훈님, 그 칭다오 주재원으로 계신 지훈님 맞으시죠? 오, 내일은 우리나라 하늘 아래서 우리 같이 있는 건가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올리비아 딘이 부릅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4분입니다. 신순영님, 8월 13일 풀빌라 예약했지요? 아우, 자랑하셨어. 예약 성공하셨군요. 딸보다 제가 더 신나게 놀 것 같아요. 하고, 아, 벌써 두근두근 하신가 봐요. 0136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빠네 떡집 일 도우러 왔어요. 송편 포장 중입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그 포장한 떡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이렇게 찍으셔갖고 보내주셨더니 그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떡인데요. 보석 같아요. 흰 보석, 초록색 보석. 아주 맛있는 떡을 포장 중이시군요. 0952님, 초콜릿 회사에서 일하는데 위생복이 너무 더워요. 마스크도 끼고 일해서요. 그래도 경호원이 방송 들으면서 일하니까 더위를 잊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우, 에어컨을 켜도 그런가요? 그 공장 자체 회사에서의 그 열기가 기본적으로 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도 방송 들으시면서 더위를 잊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계속 좋은 노래 들어볼까요? Boy Next Door예요. 오늘만 I love you.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해 주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358님이요. 어제부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작년에 심하게 아파서 주사 맞고 좀 나아졌는데 이럴 땐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잊고 살았는데 다시 깨닫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 오전에 지금 빨리 병원을 좀 가보셔야겠는데요. 저도 그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좀 몇 번 알았고 그래서 계속 허리는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정말 조심하시고요. 살살 움직이십시오. 박영수님, 집에서 구리역까지 30분 걸어왔더니 등에 땀이 흐르네요. 아우, 오늘 아침은 그럴만하죠.

병원에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걸을 일이 없어 출근길에만 걷기로 했는데 약 3,000보예요. 하루 목표가 5,000보인데 일단 반은 채웠어요. 계속 앉아서 일하다 보니 배만 나와서 일부러 걸어요. 또 1253님. 여름 휴가 가려고 바캉스 모자 떠봤어요. 그런데 일정은 없어 어디로 갈까 고민 중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어쩜 이렇게 손재주 좋은 금손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건가요? 아 모자를 좀 두꺼운 실로 굉장히 성글게 떠서 챙 이렇게 있는 모자를 뜨셨는데 어우 예쁘네요. 근데 이거 모자만 쓰고 계셔도 이미 휴가 가신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 표정도 지금 집 안에서 찍으신 건데 어디 지금 바닷가 배경이에요. 느낌은 아마 어딜 가셔도 지금 정하진 않으셨다고 하지만 어딜 가셔도 그곳이 휴가처가 될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허각의 언제나 함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도 출근길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여름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늘면서 특히 휴가지 방향은 시간이 갈수록 정체 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북수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후로 여주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졸음쉼터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남양주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익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입니다. 예전엔 달력에 요일이 한자로 적혀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한자를 자연스럽게 외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한자 퀴즈! 토요일에서 토는 어떤 토일까요? 1번 흑토, 2번 국토, 3번 토마토!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토요일의 토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1번 흑토, 2번 국토, 3번 토마토!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토요일의 토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오늘의 정답 1번 흑토죠. 6364님 1번 흑토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0394님 1번 흑토. 딸 어린이집 방학이라 가정 보육 5일 차 라디오는 한 줄기 빛입니다. 뒤에 웃음소리가 약간 뭔가 허망한 느낌이 드네요. 2696님 정답 1번 흑토요.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한자 시험 100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조경아 DJ도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오, 저도 어릴 때 한문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학원은 안 보내주시는데 한자 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사자 수학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아 물론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지만요. 배송이님 1번 흑 토. 제 친구들 대부분은 주 5일 일하는데 저는 자영업이라 365일 일하네요. 코로나 때부터 직원들 그만두고 더더욱 하루도 못 쉬어요. 그래도 몸 건강한 게 어디인가요? 카페인 충전이 필요해요. 네, 충전해드리겠습니다. 5955님 1번 흑토. 방학 맞은 손주들 아침밥 차려주며 같이 풀고 있는데 한자 공부 가르친 보람이 듭니다. 오, 손주들 맞췄나요? 안직화님 1번 흑토. 예전에 토하게 술 마시는 토요일이란 말 있었죠. 어허, 이거 5955님 손주분들 귀를 막아야겠는데요. 토하게 술 마시는 토요일이라뇨. 안직화님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홍정화님이 경화님 어제는 거실에다가 욕 깔고 시원하게 잤어요.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거실에서 잤는데 왠지 어디 놀러 온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시원하게 자긴 했는데 여기저기 몸이 쑤시네요. 아, 좀 그 딱딱한 곳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좀 베이셨나 봐요, 몸에. 근데 이것이 바로 원효대사의 해골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거실이 여행지 숙소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마음먹기 마법. 2991님 경화님 저도 자랑해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살짝 어설프지만 아트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만들었는데 비슷한가요? 하고 아까 그 모자 직접 손뜨개 모자 짜신 분 소개를 해드려서 아마 그 사연을 듣고 답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푸들 두 마리가 앉아있어요. 침대 위에. 그래서 응? 옷을 만드셨다는 건가? 봤는데 둘 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큰 푸들 옆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작은 푸들이 있는데 그 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작은 뭐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대로 그 반려견 모습 그대로 만드는 그걸 아트돌이라고 부르나 보죠? 야, 전문가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누구를 전문가라고 불러야 하나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이건 자랑할 만하죠. 금손 자랑. 대단하십니다. 2991님. 노래 두 곡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에일리의 If You.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이승민님, 어제 체력이 달린 것 같아 배달앱으로 돈가스 시켜 먹었는데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같은 고기의 두께감에 놀라고 바삭함에 또 놀랐네요. 몸이 고기를 원했나 봐요. 아주 잘하셨어요. 요즘에 정말 배달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참 좋죠. 6580님, 저희 딸 김세누 내일 생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누려라 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딸 취업도 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서 고맙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김세누님 생일 축하드리고 생일날 마음껏 누리시길요. 백성아님,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 때문에 왼쪽 어깨가 계속 찌릿해서 치료받는데 나이가 문제인가? 안 나아요. 아,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시는군요. 주무실 때. 오랫동안 든 습관은 더군다나 잘 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편한 쪽으로 자꾸 몸이 돌아가니까 아, 이게 쉽게 고쳐지시려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뭐 잠자는 모습으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하면서도 이렇게 괜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쾌차하세요. 이수아님, 경아님 강진 여행 왔는데 너무 더워요. 예쁜 풍경은 카페에서 창문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때때로 수분 충전 필수예요. 그래도 다산 초당으로 출발해요 하셨네요. 한낮에는 꼭 실내에서 보내세요. 여행 잘 하시고요. 오늘 꼭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나갑니다. 오늘 꼭 이 노래 1464님이 신청하신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이완성님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두 곡 커피 쿠폰과 함께 지금 전해드려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Live Before You Love Me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러더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도원님이 드라이브할 때 듣는 팝송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드라이브하는 기분을 좀 만끽하셨나요? 1253님 아 1253님은 오늘 금손 솜씨 대방출 하시는 날이네요. 고딩 딸내미가 어제 공부하고 늦게 밤 10시 넘어 귀가했네요. 딸이 엄마 더워서 냉국수 먹고 싶어 하니 뚝딱뚝딱 금세 냉국수 한 그릇이 그 시간 제가 자기야 냉국수 한 그릇 했으면 쫓겨났겠죠? 시원한 냉국수 땡기는 날씨예요 하면서 그 뚝딱뚝딱 만드신 냉국수

국수 한 그릇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아까 그 모자 사진도 깜짝 놀랐는데, 야, 지금 이거 냉국수도 그 초록 호박? 지금 얼른 보기에 초록 호박, 주황 당근, 노란 지단 아주 채 썰어서 색도 아주 예쁘고요. 아마 육수도 얼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육수 얼려놓은 게 있으셨는지, 얼음 육수 동동 띄워서 냉국수 만드셨네요. 아, 제가 그 핸드폰 번호 그네 자리가 똑같아서 착각을 했네요. 아까 그 1253님, 모자 뜨신 분도 1253님이셨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시고, 아, 남자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야 냉국수 한 그릇 했으면 쫓겨났을 거라고. 어머, 야, 1253님의 그러니까 아내분이 만드신 냉국수를 자랑하신 건가요? 아우, 아무튼 너무 맛있어 보여요, 냉국수. 정말 금손분들 많으십니다. 이영훈님, 경아님, 이사를 3일째 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해서 딸 방은 아들이, 아들 방은 남편이, 남편 방은 제가 쓰기로 하고 하루에 방 하나씩 세팅 중입니다. 어머, 이거 대거 공간 이동을 하시는데요. 1081님, 조카가 스케이트 타는데 요즘 잘안 돼서 많이 속상한가 봐요. 이럴 때마다 어떤 말을 해줘야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내 조카 주아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란다. 버티고 또 버텨라. 방주와 파이팅! 하고 응원 보내주셨네요. 아, 아무래도 조카가 선수인가 봐요. 그쵸? 스케이트 선수. 뭐,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요. 또 넘어가 가야 할 산이 굽이굽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응원 보냅니다. 4719님. 경아님, 입양한 지 5년 정도 된 호야라는 식물에 꽃한 송이가 달렸어요. 아직은 개화 전인데 맨 끝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자라도록 몰랐네요. 개화하면 또 얼마나 이쁠까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거 호야꽃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나중에 그 둥근 우산 모양으로 피는데 그거 정말 예쁘거든요. 나중에 완전히 개화하면 또 보내주세요. 어떻게 예쁘게 필지 궁금하네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그리고 화사의 굿굿바이.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면 그 박정민 배우와 화사의 그 무대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1318님,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저번 주 목요일 복직했습니다.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는데 정말 정신없네요. 아이 밥 먹이랴, 옷 입히랴, 출근 준비하랴. 게다가 오랜만에 일을 하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이랑 차에서 듣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근황 남길게요 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응원 드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0137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 제대하여 가족여행을 속초로 가고 있어요. 어머, 기쁨이 두 배시겠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겁게 다녀오시길요. 여러분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0952님이 신청하셨어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그리고 정순아님 신청곡입니다. 유승범 질투.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김수정님이 더운 날씨 때문에 이른 산책 중이시래요. 11살 반려견 겨울이도 좀 걷더니 유모차 탑승하네요. 경아님 방송 마치는 시간 맞춰 집으로 복귀합니다. 대프리카 하고 대구신가 봐요. 한여름에 겨울이가 힘들겠죠. 녹아내리겠지. 녹아내리지 않도록 한낮 외부 활동 모두 조심하시길요. 오늘 끝곡으로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이 동작대교 아래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한남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유천 하이패스 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해도 해도 티 안 나는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집안일, 이것저것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을 해도 누구 한 사람 수고했다면서 월급 주는 사람 없고요. 일찍 출근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응? 동료들한테 친절하게 굴고 모든 일들 매끄럽게 잘 해내는 것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티 안 나는 일을 어쩌다 안 하면 가장 먼저 티가 팍팍 나죠. 청소, 설거지 한번 안 하면 집안 엉망이고요. 늘 매끄럽게 일하는 직원이 하루 안 나오면 일도 자꾸 꼬여갑니다. 티가 팍팍 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그 존재감은 아주 미약하고요. 오히려 티 안 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존재감이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티 내지 않으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응원하면서 목요일 시작할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